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드럽게 스치는 바람 따라 봄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내고 향엔 진달래가 활짝 피어서 봄의 화려함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꽃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진달래.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화사함과 정겨움을 알리는 우리 마음의 꽃 진달래. 산에도 들에도 진달래가 반달하여 내 고향의 산책을 짙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진달래의 향기에 듬뿍 취해 진달래 고향의 향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노래 진달래 축제가를 감상합시다.

0: 성도에 계시는 엄정숙 씨가 고향 분들에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청도에 와서 진달래 예술단을 꾸리고 있는 엄정숙입니다. 청도에서 진달래 예술단을 꾸려놓고 우리 연인들과 친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리운 것이 고향이래요. 도나시 홍석향 김강 동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고락을 같이 나눈 여러분들 생각나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나의 동창생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우리 함께 만나자.
0: 네, 그럼 엄정숙 씨가 고향 분들에게 요청한 노래 진달래 축제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진달래 향기에 도취된 사람들은 동년 시절이 그리워나고 고향정이 그리워난다고 합니다. 길림성 장백현에 살고 있는 김홍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홍규 씨의 어머니 최순옥 씨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워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하지만 김홍규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를 못해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답니다. 하여 올해는 고향 화룡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오려 했으나 비상시기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머니에게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모자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품 진달래꽃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0: 야 이놈아, 야 구장을 가게 되면 진달래 파티 내라. 진달래 파티. 우오오오오오 구장을 가지 마라. 자, 저자고를 가라. 옳지. 그놈들이 말 잘 듣네. 야, 이 진달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예. 하기야, 이 진달래 꽃이 아름답다면서 어떻게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표하는 주화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예, 내 요즘 약몰이라 하면서래. 예, 이 산을 둘러다 볼까. 예, 아이, 저 아름다운 진달래 꽃이 있지 않대. 그저 뿌리채로 뽑아간 자리 어찌나 많은지 내 이 가슴이 아프더라 말이구만. 그래서 내 오늘부터 결심했었구만. 내 양모를 하면서래 저 진달래 꽃을 지키겠다고. 잘했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 내 이제 올라오다 예, 볼라에 또 보자 또 차 저 아래 한 대 서 있는 것 같았더구만. 저것도 암에 수상한데 저거 내 내려가 봐야 되겠구만. 도대체 이놈들이 아이고, 아이고,
1: 야, 가꾸다. 아, 그게 놀랐다, 야. 아이, 제아봐, 이는 무슨, 제 야나 잘 파먹을 게지. 무슨 이 꽃을 시키겠다, 저 날씨가서. 우야, 싱겁지? 아이, 근데, 네 오늘 요, 진달꽃 뿌리를 뽑긴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까지 내려가니? 저아봐, 저기 밑에 있어서. 야, 아봐, 저아봐, 소리치는 바람에, 이 산은 내려가는 길밖에, 쌍에서 먹었, 쌍에서 먹었다, 쌍.
0: 누구야, 누구야?
1: 이게 무슨 야! 소리야? 야, 잠깐만, 이제 또 올라오지. 야, 이 부담이 뭐지? 야, 야, 아, 옳다. 여기 숨자.
0: 아니, 내 이제 분명 여기서 진달래 꽃을 들고서 서성서성 거리는 거 봤는데.
1: 이놈을.

0: 그래서 내 오늘 이놈 아새끼를 붙잡아봐라. 그래서 까드려 죽였다. 까드려 죽였어.
1: 무식이라.
2: 가만 있자. 그런데 이놈의 진달래 고수는 이게 바람도 불지 않는데 어째 제절로 저렇게 군두어. 어허, 이놈의 진달래 고수는 어째 이빨이 시들시들하는 게 물을 못 먹어 이러는가?
0: 기렴사 내 물을 쏘야지. 허허.
2: 네 누구야?
1: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내 누구인가고? 내 누구인가? 아빠의 내 누구인가?
2: 네 맞아, 네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 그나저나 도돌놈처럼 여기 어때서 뭐하냐?
1: 네, 여기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예, 야, 요 진달래를 본 게 너무도 아름다워가지고 예, 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름다운 동네 시설이 추억이 생각나가지고
2: 이게 동경 시설이?
1: 네,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숨어있다가 여기 지나가면 불씨를 딱 왕가
2: 이놈아
1: 이렇게 놀려주려는데 아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
2: 오 그랬대구나.
1: 예.
2: 그나저나 근데 이 깊은 골짜기에는 무슨 볼일이 있어 왔냐?
1: 예. 아빠 요 산 뒤에 또 사야 내지.
2: 어 사 있다.
1: 그 산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단 말입니다. 예.
2: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다.
1: 예예예. 예.
2: 가만히 있자.
1: 예.
2: 내 친구들에게도 모두 젊은이들인데 야야야 예. 그 벌써 그 산을 갈 정도는 아니겠는데.
1: 예? 아이 간지 한참 된다.
2: 무식이라냐.
1: 어떻게
2: 그거 정말 아이됐구나.
1: 야 좀 무식이 아이됐다고 자국이라니까.
2: 이놈아.
1: 예.
2: 저 뒷산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공동묘지를 쓰던 사이다.
1: 무슨 공동묘지인데 아무나 데리고 쓰라냐니까. 야 공동묘지
2: 야 이놈아 야 니 진달래 곧 도둑질하는 거 맞지?
1: 예 잠시만 없다.
2: 야 니 진달래 곧 도둑질하는 게 맞지?
1: 예? 아니다.
2: 야 그럼 이 진달래 곧은 이게 무슨 기야?
1: 걔네 여기를 지나가다가
2: 어.
1: 진달래 꽃을 본 게 너무 고개 탱해가지고 찬찬히 봤는데 예, 살짝 그저 이렇게 예, 뽑아본 게 글쎄 저기 불이 차려가지고 뻑강 뽑히더라 말입니다. 예.
2: 이놈아 이게 야 이놈아
1: 예.
2: 네 나를 무슨 새살 먹은 나 한 줄 아냐?
1: 예.
2: 어? 이 진달래 꽃이란 거는 불이 얼마나 깊게 배겠다고. 야 니 슬로동 잡아당겨 푹 빠져졌다고. 이놈아 새끼.
1: 아마 빈다 우리 말하기 말하기
2: 좋다 말하다. 니 진달래 꽃뿌리 도둑질 하려고 온게 맞지?
1: 예. 야 정말 아바이드 아바이
2: 아.
1: 어째 아깝둥이 싸고 서면서 말만 할까. 아바이 내 얼굴 찬찬히 봅소. 난 나쁜 놈처럼 생겼습니다. 아바이 내 이름에도 고등교육받은 사람이 고등교육.
2: 야 이놈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을 그 따위로 하냐?
1: 어? 야 답답아. 아빠 내 록실하게 말할게. 내 오늘 이 진달래 꽃 뿌리를 확실히 뽑은 건 뽑았습니다. 예, 근데 딱 진달래 뿌리를 뽑자고 온 게 아니라 예, 고추 구경하다가 겸사겸사해서 어떻게 뽑은 게 저기 뽑아진 게란 말입니다.
2: 야 이놈아 예. 그게 도둑질과 무슨 다른 점이 있냐?
1: 야 아빠 이건 완전히 다르다.
2: 무슨 게 다르다고?
1: 예. 이 법률적으로 보면 우발성적인 범죄 행위와 예, 목적적인 범죄 행위는 이 판결 결과 완전히 다르다 말입니다.
2: 완전히 다르다고?
1: 예. 오늘 자 내가 목적이 이 진달래 꽃뿌리를 팔아 왔다면 이건 범죄 행위가 대단히 엄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처럼 꽃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살짝 뽑은 건 이건 죄질이 대단히 낫단 말입니다. 아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2: 야 이놈아
1: 예.
2: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 진달래 고추 이렇게 마음대로 뽑았냐?
1: 야 아빠 이거 봅소 산에 널리고 널린 진달래 고추인데 예? 내 이거 몇 개 뽑았다고 아빠한테 난리인데. 아빠 오늘 그새 이렇게 넘어가겠어. 예?
2: 야 이놈아 이게 아예 되겠다.
1: 예?
2: 야 가자.
1: 너 없어 어디로 갔다 어디로.
2: 야 저 뒷산에 가자.
1: 뒷산을?
2: 어 너 친구들한테 저 공도면제 내드려.
1: 너 공도면제 아빠 내 승인할게. 내 승인할게. 내...

0: 꽃도둑이 맞습니다.
1: 어, 어찌?
0: 아, 근데 아빠, 어. 야, 내 이 많은 꽃들 중에서 에? 이 꽃뿌리를 몇 개 뽑았다고 무슨 큰일이랄까 큰일 나는가?
2: 이놈아! 진달래 꽃뿌리를 뽑은 게 그래 작은 일이냐? 이놈아, 새끼.
0: 야, 아야!
2: 아이고, 이놈아, 새끼, 이거.
0: 맞다, 내가 제일 누나야. 아이고, 늙어서 콩밭을 한다고. 요 돈을 달라는 게구나, 요 돈을. 에휴, 이제 안 한다.
3: 아바이!
2: 어째?
3: 일어납사, 아바이.
0: 어째? 그 소질을 꺼냅사.
2: 어째?
0: 내일 외신 전사 해드릴지.
2: 외신 전사라는 것도 뭐야?
0: 이야, 아바이 다 알네, 새끼. 빨리 소질 꺼내.
2: 어째 이렇게 흐물렁떡거리며 이러냐?
0: 아, 알마, 나 그만, 알마, 나 그만. 아이고, 아바이. 자. 네, 예, 저 산에 내려간 산에 현금이 대단히 많으니까, 예, 아빠 그 돈으로, 뭐, 술을 사삼든지, 마삼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빨리 따라오소.
2: 그 꽃은 못 내려놓겠냐?
0: 예, 어째?
2: 그 꽃은 못 내려놓겠냐? 이놈아, 이 꽃은 너 같은 놈이 마음대로 만질 꽃이 아니다.
0: 이야, 이 아빠 정말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 아바이, 야, 내 이미 다, 예, 꽃뿌리 다 뽑았는데, 예? 하, 차라리 내 집에 가지다 심으면, 거기 도적했어, 도적할까?
2: 이놈아, 네 가져다 심어도 못 산다, 못 살아!
0: 이 아바이, 웃기는구나, 이 아바이. 아, 가져다 심어서 못 사는 거, 내 이거 왜 뽑았겠습니까?
2: 이놈아, 진달래 꽃이라는 거는, 피어난 곳에서 살아나는 꽃이단 말이다. 가져다 옮기게 되면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죽어.
0: 쯔쯔쯔쯔 이 아바이 또 날 놀리는구나.
3: 아바이, 네, 러실하게 말해줄게. 우리 동네 이 별장들에서니, 야, 작년에 이 짓달래 꽃뿌리들이 가득 퍼와가지고 자기 정원에다가 가득 씹어놨습니다.
0: 무슨 아이 핀다고? 아이고, 금리 다 활짝활짝 펴놨습니다.
2: 이놈아,
0: 누기를 흘리자.
2: 그게 진달래 꽃이 상긴 게 아니라,
0: 네,
2: 마지막 나무 생명 연장하는 과소이란 말이다, 이놈아, 새끼.
0: 예? 마지막 나무 생명 연장하는 게라고?
2: 이놈아, 이 진달래 꽃이라는 거는 파다 심으면 2, 3년은 억지로 꽃이 피네라. 그러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다 죽는다 죽어. 이 진달래 꽃이란 거는 원래 파다 엥기면 못 사는 꽃이니까. 에휴, 이놈아, 네처럼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뻔히 알면서도 이 아름다운 진달래 꽃을 가져다 파가는 놈들이, 그게 사람들의 양심이 있냐 없냐? 네 생각해봐라. 이 산에 진달래 꽃을 조금만 파가면 마지막 남는 게 뭐이겠냐? 에이구. 이놈아,
0: 예,
2: 여기 오나?
0: 아, 예.
2: 네 보기에는 네 이렇게 파온 이 진달래 꽃이 몇 년쯤 되오니?
0: 이게? 이게 한 3, 4년 되겠지.
2: 이놈아, 네 파온 이 진달래 꽃만큼 자라라면 3, 400년은 자라야 이만큼 자란단다.
0: 3, 400년? 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보다 나이 더 많구나. 이야.
2: 그러게, 자연이 법칙 따라 산에서 살려면 산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조그만한 욕심을 내서 자꾸 집에 가져다 심는데 살리지도 못하면서. 이놈아, 이런 악순환이 자꾸만 생기면 그 생태 환경이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야, 저 아름다운 강산, 저기 민둥산으로 변할 게 아니야. 민둥산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 후대들은 진달래 꽃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 이놈아.
0: 뭐랄까? 우리 후대들이, 아바이, 우리 연배 원래 진달래 꽃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진단할 것도 후대를 못 보겠다는 게 이게 말이 나니까 이게 말이 아닌데 이게 말이 아닌데.
2: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아닌데지. 옛날에 우리나라 조명하시 하경진 선생께서는 우리 연변을 돌아보면서 산마다 진달래요, 말마다 열사비라며 그렇게 감탄했단다. 그만큼 우리 진달래 꽃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우리 민족이 넋이 숨어있는 꽃이란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진달래 꽃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 내일은 어떻게 되겠냐. 어, 이놈아,
0: 내 잘못했어.
1: 야,
0: 내게 몇십 명 더 싼 거 같습니다.
3: 아빠, 내 이거 다 돈으로 배상할게.
2: 이놈아, 그게 돈으로 배상이 되겠냐? 어?
3: 아이, 아빠 어디를 간가? 어서 다시 심자고.
2: 심어봐야지.
3: 야, 아바이도 다시 심어도 살아나지 못한다면서요.
2: 그래도 뽑은 자리에다 다시 심어놓으면 혹시 살아날지 모르지.
3: 아바이, 맞습니다. 이 진달래 꽃도 우리 민족이 왕성한 생명력을 닮아가지고
2: 그렇죠.
3: 꼭 다시 피어날겠다.
2: 그래, 꼭 다시 살아나겠지.
3: 아마 미안합니다.
2: 가자.
3: 예.
4: 바위돌을 감아서 도는 분홍빛 진달래가 유난히 찬란하게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산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도 연분홍 물결이 일게 됩니다. 화룡시의 윤성화 씨는 부모님과 함께 봄 구경을 나왔다가 진달래 향기에 매혹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봄 사랑에 빠졌다면서 이 봄이 온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주위의 친척 친구들도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진달래 마을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또 보아도 마음에 가득히 안겨오는 향기로운 꽃 진달래입니다.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속절없이 지낸 모습이 진달래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도문시의 강미옥 씨는 진달래꽃 향기를 맡고 있노라면 연보라빛이 몸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라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우뚝 서 있는 진달래야말로 이 땅의 민족혼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봄 추위도 마다하고 전염병 예방 퇴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면서 노래 연변의 꿈 피우리를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달래는 내 고향의 그 어느 곳에서나 이른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 산을 붉게 물들이며 봄의 화려함을 하사합니다. 온 산에 봄을 날리고 화사함을 전해주는 진달래. 진달래는 수줍은 많은 소녀처럼 이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서인지 고향 분들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시린 가슴을 녹이며 진달래의 어여쁨을 듬뿍 맡기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행복해요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실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돼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혜성처럼 반짝 등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여전히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노래 준비돼 있는데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 그룹에 계시는 한용남님께 대해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황가람 가수가 부른 노래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힐링의 노래를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금방 여성 클럽 일체 그룹의 한영남님께서 요청한 노래 나는 반딧불 황가람 가수의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요즘 인기몰이 중인 그런 노래죠.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혜선 작가님의 글이 준비돼 있습니다.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함께 작품 먼저 만나볼까요?

채집 장식이 마무리되고 이사 날짜가 주말로 잡혔다. 엄마, 새 식구 살림에 뭐가 이렇게 많았지? 책장에서 책들을 내리워 차곡차곡 넣고 나니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종이박스 몇 개가 벌써 다 찼다. 흘러내린 앞머리를 훔치며 객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저쪽 문께에 놓인 큼직한 가방 두 개와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멀거니 바라봤다. 옷장에서 그 많은 옷들을 내리워서 곱게 포개서 저 가방들에 넣는다고 치자. 그런데 대책 없이 생겨버릴 그 많은 구김살들은 또 어떡한단 말인가. 주방에서는 엄마가 궤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뭔가를 자꾸만 끄집어낸다. 국가마, 후라이팬, 믹서, 은수저. 버리고 갈 수 없는 말짱 새 것들이다. 종이박스 몇 개를 더 얻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엄마,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당장 울어버릴 것만 같은 나를 지켜보던 엄마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 여러 개를 갖고 나왔다. 작년에 애 아빠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나면서 엄마는 우리 집에 오게 됐다. 고중 입시를 앞둔 아들애를 애면 글면 혼자서 챙길 이 딸이 걱정돼서 몇십 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고향집의 살림을 접기로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오래된 물건은 죄다 버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챙겨온 게 있을 줄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째려봤을 낡은 보자기가 오늘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삿짐들을 모두 옮기고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자 맨 먼저 후라이팬 손잡이가 삐죽이 나온 보따리가 주방에 옮겨졌다. 엄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동백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보자기는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안방 벽에 걸어놓은 옷들을 가려주는 옥양목으로 만든 옷 가리개였다. 음력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그 안에는 농사일로 겨우 입살이나 하는 삼촌네 허름한 옷도, 남편이 진료소를 차려 꽤 버젓이 사는 고모네 비싼 옷도 걸리곤 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로 아래우 온돌방이 며칠씩 북적이는 것이 그 년대의 명절 풍경이긴 했으나 하루 세 끼를 갖춰야 하는 엄마로서는 어지간히 고달팠으리라. 그래도 엄마는 진종일 아래목에 누워 아름자랑만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겨우 수저나 놓는 매련한 고모나 과자 한 봉지, 술 한 병 들고 올 때 없으면서도 돈자락만 늘어놓는 고모부에게 얄미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일행이 떠나갈 무렵이면 고기부치 몇 근이라도 동서의 낡은 가방에 가만히 넣어주었고 삼촌에게는 몰래 돈 묶음을 건네곤 했다. 돈은 5원짜리 한 묶음일 때도 있었고 2원짜리 두 묶음일 때도 있었다. 후에야 알았지만 그건 엄마가 몇 해 동안 옷 한 벌, 크림 한 통 사지 않고 자식에게 고기 반찬 몇 번 적게 해먹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악착같이 남긴 돈이었다. 삼촌이 대를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결국 삼촌에게 우리 먼저 두 칸짜리 벽돌집을 마련해 주었고 부업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삼촌의 의지에도 한결같이 힘을 실어주었다. 붉은색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꽃잎을 가졌으나 좋을수록 더 진하고 큰 꽃을 피우는 동백꽃에 굳은 지조를 닮은 듯 엄마는 가난한 정씨 가문에 들어선 날부터 혼신을 다해 살림을 일구며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랐다. 엄마는 약하고 어려운 형제는 보자기가 돼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못나고 허물이는 형제에게는 옷가리개가 돼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줬다. 내 귀통에 복자가 수놓인 황금색 보자기 매듭 사이로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의학서적이며 침구통이 보인다. 아버지의 유물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으니 당연히 엄마 방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아버지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에 반하고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와 주변의 마음을 모으는 인간 매력에 끌렸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많은 약병과 의학서적 그리고 침구통이 놓여 있었다. 허약하고 다병한 아버지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고 어느 한 끼도 따끈한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철을 놓칠세라 산나물과 약재를 캐다가 말리웠고 1년의 절반 이상은 아침을 지으면서 약탕관에 중약을 다렸다. 은행 지점장으로 전근이 잦은 아버지를 따라 자주 움직여야 했기에 엄마는 수학교원에서 회계로 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경력이 바뀌다 보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직함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세월에 대학 전과를 졸업한 엄마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었지만 회사 일로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몇 며칠 만취해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속이 쓰려 바로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고담 줄론을 조용히 다 들어주고 어린애 구슬리듯 조곤조곤 달래서 새벽잠이라도 자게 했다. 그렇게 자신보다 가족을 더 보듬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피할 수 없는 불길하고 치명적인 운명의 타격이 엄마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애지중지했던 큰딸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했을 나이에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으로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 22여 년을 고이 키워온 자신을 꼭 닮은 착한 아이였다. 날이 갈수록 큰딸의 빈자리가 더 뚜렷하게 마음을 아프게 달궜다. 딸애가 뱃속에서 열 달을 자라 선물처럼 자기 곁에 와주었던 날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숨을 놓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 몸부림치다가 한 줄기 연기가 돼 사라져버리던 날까지의 모든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환영처럼 반복돼 나타났다. 자식 잃은 부모의 삶은 그 부재를 견디고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숨 넘어가는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살아있어야 하는 자신이 미안해서 죽고 문드러진 마음으로 살아갔다. 약한 체질에 심근염까지 앓고 있던 아버지는 매일 밤 꿈속에서 큰딸의 존재를 불러냈고 자책감, 절망감에 시달렸다. 주변의 위안과 걱정으로 자식의 죽음이 남의 입에 오르내린 날이면 벗겨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과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가슴을 탕탕 치면서 울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묻혀내는 듯 안타깝게 절규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오히려 터져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켰다. 아무리 잔인하고 부조리한 삶이라도 그 끈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 남은 자식을 위해서는 큰딸의 죽음에 함몰돼 살 수가 없었다.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아버지와 따뜻한 눈빛을 나눴고 종이장처럼 얇은 어깨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려는 아버지를 받쳐 올렸다. 너덜너덜해진 마음 둘 곳 없는 숨쉬는 일마저 너무 슬픈 지지리도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가 한적한 농촌으로 귀향 생활을 택했을 때도 말없이 따라줬다. 그렇게 오로지 자연 속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과거로부터 점차 자신을 놓아주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서 차츰 풀려나는 동안 엄마는 가족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외면한 거나 다름없는 20여 년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보낸 마지막 8개월,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적이었던 그 날들에도 엄마는 따뜻한 리해와 살뜰한 보살핌으로 아버지의 모든 짜증과 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어루만져 주었다. 아버지를 여한 없이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황금색 보자기 마냥 희로애락으로 점철되고 다사다난했던 아버지와 자신의 생을 꼭 쌓아안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운명만이 아닌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숨과 로고와 한만이 아닌 사랑과 추억으로 한땀 한땀 수놓고 있었다. 기쁠 희자가 큼직하게 찍힌 보따리는 내 방에 옮겨졌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반드시 펴서 담았던 옷들을 꺼내서 그대로 옷장에 걸고 나니 보자기 군데군데 베인 얼룩과 때자국이 보였다. 그럴 만도 했다. 보자기에는 번마다 색다른 짐들이 담겨져 긴 세월 수도 없이 버스를 타고 엄마의 무릎에 놓였다가 다시 엄마의 손에 들려 아파트 5층 계단까지 올라와 우리 집에 왔다가 가곤 했으니 봄에는 달래 무침, 미나리 무침, 소고기 조림이 들어찬 반찬통들을 담아왔고 여름에는 유기농으로 키운 싱싱한 오이며 가지, 고추들을 한가득 안아왔다. 가을에는 요즘 보기 드문 오야시나 물이 한껏 오른 사과배 박스를 껴안고 왔고 겨울에는 닭곰이나 입살만두가 든 뚝배기를 품고 왔다. 그렇게 하나 남은 딸과 외손자가 근심 걱정이란 모르고 구김살 없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꼭꼭 싸서 무겁게 나르면서 엄마는 기쁨의 땀덩이를 쏟았을 것이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 바닥에는 종이박스와 짐가방들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그 많은 짐들을 담아온 보자기는 어느새 잘 접혀져 엄마의 새 장롱으로 자취를 감췄다. 아침이면 우리의 기상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뒤에는 집 나설 차비로 시끌벅적한 우리 몰래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몸을 숨기는 엄마처럼 말이다. 부피가 크고 단단한 재질로 돼 있어 모셔둘 공간이 필요한 가방이면 뭐하랴? 오래 지나면 얇아지고 구겨두면 주름이 생기는 보자기면 또 어떠랴? 항아리처럼 둥근 것도 과일 박스처럼 네모난 것도 다 쌀 수 있으며 또 싸는 물건에 따라 부피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물건이 없으면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자기가 아닌가? 한 가문의 며느리, 한 사람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의 청춘은 길지 않았다.

안정과 화목을 위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여럿을 껴안느라 몸은 다슬고 허름해진 보자기의 품처럼 늙고 시들어갔으며 자식의 성장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엄마들의 손목은 주름지고 비틀진 보자기의 내 귀처럼 볼품없이 가늘고 얇아졌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늘 넉넉한 품을 활짝 열어 여유로움을 보여줬다. 이 같은 포용성과 다기능성, 겸허함이 있어 우리 엄마들의 존재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것이리라. 세상을 편견 없이 품었던 부드럽고 포근했던 엄마들의 품, 그 품을 떠난 자식들도 이제 한양 보자기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금방 오늘의 작품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진희 가수의 어머니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정흠님께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내용과 어쩌면 딱 어울려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노래를 취소하고 이렇게 박정흠님께서 추천한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겨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절 가사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성옥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여성 클럽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너무나 듣기 좋아요 하면서 여성 클럽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는 노래라면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김연자의 인생의 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함께 감상할까요?

여성 클럽이 책그룹의 김성옥님의 요청으로 인생의 답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노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 그룹의 정영걸님께서 요청한 노래죠. 최진희 가수가 부른 사랑의 미로가 남아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성성관님, 박소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오늘 배운 그림을 여성클럽 이책그룹에 공유해 주셨는데요. 참 멋지시네요.

오늘 노래들은 가사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음미하면서 듣노라니 여운이 가셔지지 않네요 하면서 향기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좋은 노래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박정흠님께서 라디오가 매력 있네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서 공시렁공시렁 하면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오늘은 엄마 삶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며 여러분들과 설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짧은 글귀 전해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GPS는 엄마입니다.

엄마의 품이랍니다. 길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그곳만큼은 늘 내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른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문학은 시대의 거울처럼 러동과 휴식의 의미를 깊이 있게 포착해 왔습니다. 역사 속 인간의 땀과 고통, 그 속에서 피어나는 휴식의 순간들은 작가들의 필치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됐죠. 5.1절 연휴 기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 휴식을 발견하는 독서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문학 속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학이 보여주는 로동과 휴식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렌즈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열어갈지 그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도자기 공방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회전 때 놓여진 점토는 어쩌면 내 마음의 울퉁불퉁함을 닮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설프게 구부러지던 형태가 회전 속에 녹아들며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진흙 속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흙이 내 손목을 스치는 감촉은 외면했던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성된 찻잔의 미세한 균열마저 사랑스러워지는 순간 비로소 깨닫습니다. 취미란 흙을 빚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잠든 상처와 가능성 걸 하나씩 발견하는 고요한 대화였음을. 네, 바쁨으로 얼룩진 거울 앞에서 잃어가던 나 자신을 조각조각 모아주는 힐링의 리듬이 되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취미는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동수님의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가 단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서 취미란 직업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김새가 다른 만큼이나 취미 생활 역시 다종다양하고 천차만별이다. 장기나 바둑, 트럼프나 마작 등 오락으로부터 시작해 골프, 축구, 배구, 탁구, 낚시나 등산, 그리고 독서나 촬영 등 자신의 흥취와 수요에 따라 주관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취미 생활은 매우 고무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취미 생활은 어딘가 메마르고 딱딱한 생활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해주는 활력소 작용을 하는가 하면 압력이 많은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고뇌를 해소해주는 분해제 역할도 톡톡이 하고 있다. 취미 생활을 꾸준히 반복해 이어가고 견지해 가노라면 어느새 몰라보게 좋아진 건강 상태에 자신도 놀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 소통을 통해 우정과 친분을 돈독히 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야말로 꽁 잡고 알먹기다. 또한 부지런한 독서나 요적지에 대한 고찰과 명인들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촬영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전보다 한층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취미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그럼 음과 양, 흑과 백으로 이루어졌으니 취미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속담에 자리를 보고 발을 펴라고 했듯이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든가 상대를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는 미명하에 퇴폐적이고 비도덕적인 장비가 버젓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공해로 돼버린다. 취미생활 중에서도 골프는 돈이 많이 드는 운동에 속한다. 몇 해 전 풍경이 수려한 해랑강 기슭에 골프장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직접 가보았는데 몇백 원씩 하는 문표 값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갖춰야 할 장비 또한 그 가격대가 어마어마했다. 월급쟁이들에게 있어서 골프는 어쩌면 자신의 수입을 초과한 사치한 취미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뒤로하며 나는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낚시는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즐기는 대중적인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요한 호숫가에서 온갖 잡념을 털어버리고 정신을 집중해 낚시에 빠지다 보면 미끼의 희롱과 입질에서 전해오는 그 짜릿함, 망공처럼 휘어진 낚싯대로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의 그 성취감과 낚싯대를 잡은 손으로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은 낚시의 최고의 묘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풍문에 의하면 요즘은 그 미묘한 최상의 재미를 즐기기보다도 낚시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재냐, 만약 수입재라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이냐 하며 비기는 일이 은근히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값비싼 수입재 낚시대라고 해서 물고기가 한꺼번에 두세 마리씩 걸려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수입재를 사용하는 양반들은 공연히 제멋에 어깨와 허리에 힘을 주고, 누꾸리 국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풀에 기가 꺾이는 낚시터 풍경이 연출된다고 하니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취미생활은 한마디로 즐겁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되려 그것이 비상이 되고 덕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른 취미생활이란 어느 한 특수 군체나 특정된 사람들만이 즐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고결한 인품을 키우고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내 취미 생활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뭔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존재감 속에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즐거움 있고 슬픔 또한 동반하고 있다. 모남은 타곳에서 피땀으로 인생을 찾는 자식들에 대한 기다림. 이곳 다양에서 손톱이 닿을 도록 아글타글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나그네의 기다림. 편집부에 보낸 내 몸의 분신과도 같은 원고 사용 여부에 대한 기다림. 추나추동 반복하는 화살 같은 세월의 기다림. 가난 말기라는 청천 병력 같은 사형 판결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 어쩌면 사람은 기다림의 존재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오직 기다림이라는 인생 천병 위에서 한쪽으로 섰고 한쪽으로 내려앉기를 부단히 반복하며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취미 생활은 끝없는 기다림이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런 날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힘든 날. 불행이라는 것들이 모조리 내게 닥친 것만 같고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런 날도 있다라고 가볍게 넘기면 또 아무 일 없듯이 흘러갑니다. 네, 그냥 그런 날도 삶의 일부이니까요. 네, 참 위안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어릴 때는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더니 요즘은 감사합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좋고 폈던 꽃은 지고 그 자리에 초록잎이 돋아나는 그런 모든 모습,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은 유대함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온 시간들이 흔적 없는 모래성처럼 허무해 보여도 그 속엔 파도가 닿을 때마다 빛나는 조개 껍데기들이 숨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전부는 어디에나 있고 그것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걸 잊지 않으셨죠? 네,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좋은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시원한 여름 찾아 경강으로. 최근 할빈 주황대가 국제관광서비스센터 2층에서는 이색적인 살롱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소비 분야 창업자와 소상공인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치유감과 위안감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을 견인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이런 풍경은 현재 우리성 소비 시장의 깊은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성의 소비 주체는 더 이상 눈길만 스치는 식의 관광 방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까지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커피, 마음과 몸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캠핑, 마음을 울리는 공연 등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봄 성상무청, 문화 및 관광청 등 관련 부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5.1절 연휴를 즐기고 여유로운 소비를 누리자를 주제로 서비스 소비와 감정 경제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성을 도시의 불안을 치유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이 추구하는 편안한 휴식과 문화적 몰입형 체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올 5.1절 연휴 기간 우리성은 편안한 휴식과 문화 몰입을 핵심으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몰입형 문화체험, 신형 레저 관광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여유로운 관광 상품을 다수 기획했습니다. 최근 빙설대책의 생태 캠핑구역이 5.1절을 맞이해 새 단장을 마치고 재오픈했습니다. 봄, 여름철 야외 레저를 특색으로 하는 이 신규 시설은 고급 캠핑카 29대와 다양한 텐트 시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용 바비큐 구역을 마련하고 전구역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 성북구도 태양도 빙설대책의 금화만 습지 등 주요 명소에 캠핑 구역을 조성했습니다. 하드웨어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성은 느린 삶 스타일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흑룡강성 5.1절 연휴 소비 진작 행사 기자회견에서 성문화 및 관광청은 할빈 대경 지체아를 잇는 숨은 명소 관광 로선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 대경 란도코 별빛 캠핑장, 지치할 안강시 100년 역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이 로선은 도시의 문해적 감성, 온천 힐링, 독특한 공업 풍경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편 전성적으로 1,200만 원 상당의 문화 관광 소비 쿠폰을 발급해 관광지 입장권, 호텔 숙박, 문화 오락 시설 등 다방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메이투안 페이주, 시트립, 을련 등 온라인 플랫폼도 전역의 관광업체와 협력해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은 중화 바로크 거리를 거닐거나 융창랜드의 서커스 야간 공연을 체험하면서 흑룡강 현지에서 선사하는 진정한 힐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가치가 소비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우리성은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 창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정서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할빈 신구 극지공원에서는 미래감 넘치는 은하수 타임캡슐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체크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주한 텔레비전 설맞이 특별 공연에서 선보인 바 있는 갤버 로봇이 스마트 점원으로 활약하며 커피 제작, 라테 아트 서비스를 정확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통해 관광객과 재미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지원을 넘어 문화창의성이 전통 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4월 24일 할빈 사범대학 창의시장 3.0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50여 개 부스가 빙설문화, 무형문화재 기회, 지역문화관광 자원을 연결했습니다. 할빈 사범대학 미술학원 조각학과 학생들은 얼음 조각 수업을 시장으로 옮겨 직접 조각 도구를 들고 얼음 조각을 만들며 관광객들이 빙설 문화의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색, 호조조, 어피공예, 먹판화 등 무형문화재 체험도 차례로 펼쳐졌으며 관광객들은 직접 참여하며 전통기예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춘신은 10개 현구를 이끌고 단체로 입점해 삼림의 도시 문화관광설명회를 시장 안에서 진행했고 서운관령 산림의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산림 명품 체험존에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장 이후 시장은 누적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문화 전파, 소비 체험, 교류 상호작용이 어우러진 감정 해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5.1절 연휴를 맞아 우리성은 100여 개의 여행 코스와 수천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정책 지원과 체험 수준 향상으로 우리성은 소비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며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성 최초의 전방위 몰입형 우주 테마 디지털 전시관인 중국 성곡과학기술공간이 할빈 신구에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전시관의 핵심 경관은 1:1 고정밀도로 복제된 중국 우주 정거장입니다. 천화 핵심 모듈의 대형 기둥 구간이 완벽하게 재현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비도 실제 모습 그대로 구현돼 우주 정원의 본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을 나오면 우주 탐험의 리정표, 태양계 탐험, 세계 주요 우주선, 세계 우주 스타벽, 중국 우주 개발사 등 전시 구역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특히 세벌의 실제 우주복이 눈길을 끄는데 일반적인 선내복, 선외복 외에도 전국에 단 두 벌뿐인 달 착륙복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편 가장 주목받는 전시물은 분해 형태로 완전히 전시된 실제 위성입니다. 태양 전지판 등은 모두 실제 궤도 운영 부품으로 관람객은 위성체 구조와 전지판 구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정밀한 우주선 제조 공정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점에 서서 손을 들어 화면을 터치하면 배경이 전환되며 달 탐사 및 달 표면 걷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고 촬영 후 자동 생성된 QR코드로 나만의 달 착륙 이미지를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같은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조작해 문창 발사장의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으며 직접 점화 버튼을 누르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로켓이 솟아오르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달 기지 모형 앞에서는 달 기지 건설 및 달 표면 탐사에 참여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시관은 2만 2천 평방미터 규모의 할빈 공업대학 위성시험 총본부 기지와 연계돼 있습니다. 탐구 학습 활동을 통해 위성 총조립 테스트 작업장 환경시험센터에 들어가 실제 위성의 생산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우주 엔지니어와 대면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1: 지금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럴까요? 오늘만 생각하고 에너지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달래 향기에 도취된 사람들은 동년 시절이 그리워나고 고향정이 그리워난다고 합니다. 길림성 장백현에 살고 있는 김홍규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홍규 씨의 어머니 최순옥 씨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을 키워 대학까지 보냈답니다. 하지만 김홍규 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께 제대로 된 효도를 못해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답니다. 하여 올해는 고향 화룡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오려 했으나 비상시기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머니에게 재미난 소품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럼 모자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품 진달래꽃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0: 야 이놈아, 야 곧장으로 가게 좀 진달래 파티 내놔. 진달래 파티. 우오오오오오오 귀찮아 가지 마라. 자, 저쪽으로 가라. 옳지. 그놈들이 말을 잘 듣네. 야, 이 진달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예. 하기야, 이 진달래 꽃이 아름답다면서 어떻게 우리 연변 조선 쪽 자치주를 대표하는 주화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예, 내 요즘 약몰이라 하면서래. 예, 이 산을 둘러다 볼까. 예, 아이, 저 아름다운 진달래 꽃이 있지 않대. 그저 뿌리채로 뽑아간 자리 어찌나 많은지 내 이 가슴이 아프더라 말이구만. 그래서 내 오늘부터 결심했었구만. 내 약몰이라 하면서래 저 진달래 꽃을 지키겠다고. 잘했어도. 아, 가만히 있어. 내 이제 올라오다. 예, 볼라이 또 보자. 또 차 저 아래 한 대 서 있는 것 같았더구만. 저것도 암에 수상한데 저거 내 내려가 봐야 되겠구만. 도대체 이놈들이.
1: 아이고, 아이고, 야, 갔구나. 아, 그게 놀랐다. 야, 아이 참아, 이는 무슨 제 야나 잘 파먹을 게지. 무슨 이 꽃을 시키겠다 저 날씨가서. 우야, 싱겁지? 아이, 근데 네 오늘 요 진달꽃 뿌리를 뽑긴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니? 참아, 저기 밑에 있어서. 야, 아마 참아, 소리치는 바람에 이 산은 내려가는 길밖에. 쌍이서 먹었다, 쌍이서 먹었다, 쌍.
0: 누구야, 누구야?
1: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잠깐만, 이제 또 올라오지. 야, 이 보답이 멋지니. 야, 아, 옳다. 여기 숨자.
0: 아니, 내 이제 분명 여기서 진달래 꽃을 들고서 서성서성 거리는 거 봤는데. 이놈을. 그래서 내 오늘 이놈 아새끼를 붙잡아봐라. 그래서 까드려 죽였다, 까드려 죽였어.
1: 무식이라.
0: 가만있자. 그런데 이놈의 진달래 꽃은 이게 바람도 불지한데 어째 제절로 저렇게 흔들어. 어허, 이놈의 진달래 꽃은 어째 이빨이 시들시들하는 게 물을 못 먹어 이러네.

0: 가 계렴사 내 물을 쏘야지.
1: 네 누구야?
2: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내 누구인가고? 내 누구인가? 어이, 아빠의 내 누구인가?
1: 네 맞아, 네 누구인지 어떻게 아냐? 그나저나 도돌놈처럼 여기 없대서 뭐 아냐?
2: 네, 여기를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예, 야, 요 진달래를 본 게 너무도 아름다워가지고 예, 잘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름다운 동네 시설이 수억이 생각나가지고
1: 이게 동경 시설이?
2: 네, 네 어디 이렇게 가만히 숨어있다가 여기 지나가면 불시리다
1: 왕가 이놈아
2: 이렇게 놀려주는데 아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
1: 오, 그랬대구나.
2: 예.
1: 그나저나 네 깊은 골짜기에는 무슨 볼일이 있어 왔냐?
2: 예? 아빠 요 산 뒤에 또 사야 내지.
1: 어, 사 있다.
2: 그 산에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단 말입니다. 예.
1: 친구들이 만나기로 했다.
2: 예예예. 예, 예.
1: 가만히 있자.
2: 예.
1: 내 친구들에게도 모두 젊은이들인데.
2: 예.
1: 야야야. 그 벌써 그 산으로 갈 정도는 아니겠는데.
2: 예? 아이 간지 한참 된다.
1: 무슨 일이냐?
2: 어떻게야?
1: 그거 정말 아이됐구나.
2: 야, 좀 무슨 게 아이됐다고 자국이라니까.
1: 이놈아.
2: 예.
1: 저 뒷산은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공동묘지를 쓰던 사이다.
2: 무슨 공동묘지인데 아빠를 데리고 쓰라냐니까야 공동묘지.
1: 야 이놈아 야야야야 야, 니 기다릴 건 도둑질하는 거 맞지?
2: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없다.
1: 야 니 진달래 거 도둑질하는 게 맞지?
2: 예? 아니
1: 야 그럼 이 진달래 거슬이 이게 무슨 기야?
2: 걔네 여기를 지나가다가 진달래 꽃을 보기 너무 꽃게 탱해가지고 찬찬히 봤는데 예 살짝 그저 이렇게 예 뽑아본 게 그렇지 저기 불이 차려가지고 뚝 뽑히더는 말입니다. 예.
1: 이놈아 이게 야 이놈아
2: 예
1: 네 나를 무슨 세 살 먹은 나한 줄 아냐?
2: 예.
1: 이 진달래 꽃이란 거는 뿌리 얼마 깊게 베겠다고 야. 니 슬로동 잡아당겨 푹 빠바졌다고 이놈아 사기네.
2: 어머 빕니다 우리 말하겠어. 말하겠어.
1: 좋다 말하다.
2: 내려놓고
1: 니 진달래 꽃뿌리 도둑질 하려고 온 게 맞지?
2: 예. 야 정말 아바이드 아바이 어째 아깝둥이 싸고 서면서 말 마음까 아바이 내 얼굴 탄차이 없어 내 나쁜 놈처럼 생겼으면 아바이 내 이름에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을 고등교육
1: 야 이놈아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 그 따위로 하냐?
2: 어? 야, 답답아. 아마, 내 록실하게 말할게. 내 오늘 이 진달래 꽃 뿌리를 확실히 뽑은 건 뽑았습니다. 예, 근데 딱 진달래 뿌리를 뽑자고 온 게 아니라, 예, 꽃을 구경하다가 겸사겸사해서 어떻게 뽑은 게 저기 뽑아진 게란 말입니다.
1: 야, 이놈아! 예. 그게 도둑질과 무슨 다른 점이 있냐?
2: 야, 아마, 이건 완전히 다르다!
1: 무슨 게 다르다고?
2: 예! 이 법률적으로 보면 우발성적인 범죄 행위야, 예, 목적적인 범죄 행위네. 이 판결 결과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1: 완전히 다르다고?
2: 예. 오늘 자 내가 목적이 이 진달래 꽃뿌리를 팔아 왔다면 이건 범죄 행위가 대단히 엄중한 거란 말이지. 근데 오늘 내처럼 꽃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살짝 뽑은 건 이건 죄질이 대단히 낫단 말입니다.
3: 아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1: 야 이놈아 예.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 진달래 고추 이렇게 마음대로 뽑았냐?
2: 야 아빠 이거 뽑소 이거 뽑소 이거 뽑소 산에 널리고 널린 진달래 고추인데 예? 내 이거 몇 개 뽑았다고 아빠 이렇게 난리도 아빠 오늘 그새 이렇게 넘어가겠어 예?
1: 야 이놈아 이게 아예 되겠다
2: 예?
1: 야
2: 너 없어 어디로 갔다 어디로
1: 야 저 뒷산에 가자
2: 뒷산을?
1: 어 너 친구들인데 저 공도면제 내데려다
2: 무슨 공도면제 아빠 내 승이 날게 내 승이 날게 내 꽃도둑이 맞습니다
1: 어 옳지
2: 근데 아빠 야 내 이 많은 꽃들 중에서 에? 이 꽃뿌리 몇 개 뽑았다고 무슨 큰일이랄까 큰일 나는가
1: 이놈아 진달래 꽃뿌리를 뽑은 게 그래 작은 일이냐 이놈아 새끼
2: 야 아야
1: 아이고 이놈아 새끼 이거
2: 맞다 내가 제일 두나야 아이고 늙은 새 콩밭을 한다고 요 돈을 달라

0: Languígula é o todo. É o Ijara.
1: Rapaz!
2: Oje!
1: Ele não sabe.
2: Oje!
0: Sozir, canessa.
2: Oje!
0: Nem o Wishin Zanza é dele.
2: Wishin Zanza é o Tombo. E
1: aí, vai dar a missa.
0: Falei, Sozir, canessa.
2: Oje, ele como luta com o Rimirinha. Ah,
1: alma, naquela. Alma, naquela. Aleluia! Rapaz! Tá! 네, 예, 저 사내 내려가. 사내 현금이 대단히 많으니까, 예, 아빠 그 돈으로 뭐 술을 사서든지 마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빨리 따라오소.
2: 그 꽃은 못 내려놓겠냐?
1: 예, 어째?
2: 그 꽃은 못 내려놓겠냐? 이놈아, 이 꽃은 너 같은 놈이 마음대로 만질 꽃이 아니다.
1: 야, 이 아빠 정말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 아바이, 야, 내 이미 다, 예, 꽃뿌리 다 뽑았는데, 예? 하, 차라리 내 집에 가지다 심으면, 거기 도착할까?
2: 이놈아, 네 가지다 심어도 못 산다, 못 살아!
1: 이야, 아바이, 웃기는구나, 이 아바이. 아, 가지다 심어서 못 사는 거, 내 이거 왜 뽑았겠습니까?
2: 이놈아, 진달래 꽃이라는 거는, 피어난 곳에서 살아나는 꽃이단 말이다. 가재다 옮기게 되면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죽어.
1: 쯔쯔쯔쯔 이 아바이 또 날 놀리는구나. 아바이,
0: 네, 러실하게 말해줄게. 우리 동네 이 별장들에서니, 야, 작년에 이 지달래 꽃뿌리들이 가득 퍼와가지고 자기 정원에다가 가득 심어놨습니다. 무슨 아이 핀다고, 아이고 금리다 활짝활짝 피어났습니다.
2: 이놈아,
0: 누기를 얼리자.
2: 그게 진달래 꽃이 삼긴 게 아니라,
0: 네,
2: 마지막 나무 생명 연장하는 과소이란 말이다, 이놈아 새끼.
0: 예? 마지막 나무 생명 연장하는 게라고?
2: 이놈아, 이 진달래 꽃이라는 거는 파다 심으면 2, 3년은 억지로 꽃이 피네라. 그러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다 죽는다 죽어. 이 진달래 꽃이란 거는 원래 파다 엥기면 못 사는 꽃이니까. 에휴, 이놈아, 네처럼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뻔히 알면서도 이 아름다운 진달래 꽃을 가져다 파가는 놈들이, 그게 사람들이 양심이 있냐 없냐? 네 생각해봐라. 이 산에 진달래 꽃을 조금만 파가면 마지막 남는 게 뭐이겠냐? 에이구. 이놈아,
0: 예,
2: 여기 오나?
0: 아, 예.
2: 네 보기에는 네 이렇게 파온 이 진달래 꽃이 몇 년쯤 되오니?
1: 이게? 이게 한 3, 4년 되겠지니.
2: 이놈아, 네 파온 이 진달래 꽃만큼 자라라면 3, 400년은 자라야 이만큼 자란단다.
0: 뭐야, 3, 400년? 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바이보다 나이 더 많구나. 이야.
2: 그러게, 자연이 법칙대로 산에서 살려면 산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자기 그 조그만한 욕심을 내서 자꾸 집에 가져다 심는데 살리지도 못하면서. 이놈아, 이런 악순환이 자꾸만 생기면 그 생태 환경이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야, 저 아름다운 강산, 저기 민둥산으로 변할 게 아니야. 민둥산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 후대들은 진달래 꽃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 이놈아.
0: 뭐랄까? 우리 후대들이, 아바이, 우리 연배 원래 진달래 꽃이어야 될까? 근데 이 아름다운 진달래 꽃도 후대를 못 보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까? 이게 말이 아니 된다, 이게 말이 아니게.
2: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아니 되지. 옛날에 우리나라 조명한 시인 하경진 선생께서는 우리 연변을 돌아보면서 산마다 진달래요, 말마다 열사비라며 그렇게 감탄했단다. 그만큼 우리 진달래 꽃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고 우리 민족이 넋이 숨어있는 꽃이란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진달래 꽃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향, 우리 고향이 내일은 어떻게 되겠냐, 어, 이놈아.
1: 내 잘못했어. 야, 내게 몇십 명 더 싼 것 같습니다.
0: 봐봐, 내 이거 다 돈으로 배상할게.
2: 이놈아, 그게 돈으로 배상이 되겠냐, 어?
0: 아빠 어디를 간가? 꽃을 다시 심자고?
2: 심어봐야지.
0: 야, 아바이도 다시 심어도 살아나지 못한다면서요?
2: 그래도 뽑은 자리에다 다시 심어놓으면 혹시 살아날지 모르지.
0: 아바이, 맞습니다. 이 진달래 꽃도 우리 민족이 왕성한 생명력을 닮아가지고
2: 그렇죠.
0: 꼭 다시 피어날겠다.
2: 그래, 그래, 암 꼭 다시 살아나겠지.
0: 아마 미안합니다.
2: 가자.
0: 예.
3: 바위돌을 감아서 도는 분홍빛 진달래가 유난히 찬란하게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산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도 연분홍 물결이 일게 됩니다. 화룡시의 윤성화 씨는 부모님과 함께 봄 구경을 나왔다가 진달래 향기에 매혹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봄 사랑에 빠졌다면서 이 봄이 온 가족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주위의 친척 친구들도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노래 진달래 마을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아도 마음에 가득히 안겨오는 향기로운 꽃 진달래입니다.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속절없이 지낸 모습이 진달래의 본 모습이 아닐까요? 도문시의 강미옥 씨는 진달래꽃 향기를 맡고 있노라면 연보라빛이 몸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라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우뚝 서 있는 진달래야말로 이 땅의 민족혼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봄 추위도 마다하고 전염병 예방 퇴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면서 노래 연변의 꿈 피우리를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달래는 내 고향의 그 어느 곳에서나 이른 봄이면 어김없이 피어나 산을 붉게 물들이며 봄의 화려함을 하사합니다. 온 산에 봄을 날리고 화사함을 전해주는 진달래. 진달래는 수줍은 많은 소녀처럼 이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서인지 고향 분들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시린 가슴을 녹이며 진달래의 어여쁨을 듬뿍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정 인위에 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약초를 잘 아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었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약은 항상 매우 썼습니다. 약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그 쓴맛에 놀라며 거부감을 느꼈지만 약을 복용하고 나면 누구나 병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믿고 그 약이 쓴 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약초꾼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 몸이 너무 아프고 늘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몸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약초꾼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아가씨,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몸의 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아프기 때문에 몸도 그 영향을 받는 법이지요. 몸이 아프면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강력한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마을 근처에서 자주 자생하는 약초들로 쓴 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약은 자작나무 껍질과 쓴 풀을 섞어 만든 혼합물로 마시기에는 매우 썼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남자에게 그 약을 하루에 세 번씩 복용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약은 처음에는 매우 쓰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너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양을 마시고 조금씩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약을 처음 복용한 후 그 쓴 맛에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맛이 없고 마시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처럼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로 다짐하고 매일 그 약을 마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남자는 점차 몸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예전처럼 피곤함이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쉽게 예민해지지 않았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왜 그렇게 쓴 것이었는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그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을 마신 후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왜 그렇게 쓴 것이었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약들은 달고 맛있던데 왜 그렇게 쓴 약을 주신 건가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약이 쓴 이유는 너의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콤하고 기분 좋은 것을 찾으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너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단기적인 위로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쓴 약은 네가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치료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 약을 마시면서 너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할머니의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었으며 그것이 그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쓴 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쓴 맛이 왜 몸에 좋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약초꾼 할머니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인생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위로나 짧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지만 진정한 회복과 성장은 쓴 약처럼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대로 이제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담을 깊이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술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제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다시 고개를 들고 그 문제는 더 깊고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때로는 쓴 약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거나 꾸준히 명상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과 몸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몸과 마음에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이를 외부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속담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불안감을 직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생긴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침마다 피부 상태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조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여드름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이해해보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나타나는 트러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의 피부는 몸 전체의 변화와 함께 빠르게 반응하고 그 변화는 얼굴이라는 가장 눈에 띄는 공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 자존감과 자신감, 대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어른의 시선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절실하고 진지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 여드름이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몸이 빠르게 자라면서 피부의 상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모공이 쉽게 막히며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는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을 무조건 없애야 할 결함이나 실수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생활 환경 자체가 피부에 부담을 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업에 대한 압박, 불규칙한 생활 리듬, 충분하지 않은 휴식은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피부는 그 긴장을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여드름은 피부가

피부가 약해졌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지금의 생활 방식이 피부에 다소 가혹하다는 신뢰에 가깝습니다. 피부는 말 대신 상태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청소년 여드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요소는 비교입니다. 친구의 피부 상태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온라인과 미디어 속 매끈한 얼굴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여드름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결점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작은 변화에도 과도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사라지고 조급함과 불안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급함이

사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처로 남을 가능성을 키우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아서 과도한 자극을 받은 경험을 오래 간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드름 관리의 출발점은 피부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조율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여드름이 어떤 환경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최근 생활이 지나치게 바쁘지는 않았는지, 스트레스를 풀 여유가 있었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여드름 관리 역시 단순한 외적인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아직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기에 여드름을 실패나 방치의 결과로 해석하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겪는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여드름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피부 상태뿐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드름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피부 상태는 변할 수 있고 관리의 방식도 점차 배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드름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드름 관리의 절반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여드름 관리는 없애는 기술에서 출발하기보다 이해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피부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관리의 방향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덜어내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과도한 자극이 더해질수록 회복은 더뎌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핵심은 즉각적인 효과

를 기대하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접근은 빠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피부와의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세안과 관련된 습관입니다. 여드름이 신경 쓰일수록 얼굴을 더 자주 더 강하게 씻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세정은 피부가 가지고 있던 보호막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피부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청소년 피부는 이미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씻고 충분히 헹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안을 할 때의 힘과 태도 역시 관리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도 여드름 관리에서 자주 강화되는 요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턱이나 이마를 만지거나 거울을 보며 피부를 누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는 불안이나 신경 쓰임의 표현일 수 있지만 피부에는 불필요한 자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드름은 자극에 반응하여 더 오래 머무르거나 흔적을 남기기 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멀리하는 습관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 역시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기는 학업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불규칙한 수면과 휴식 부족은 피부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쉬는 동안 스스로를 정돈하는데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작은 트러블도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완벽한 생활 습관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몸이 쉴 수 있는 여백을 확보해 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식습관 또한 여드름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식사의 균형과 규칙성을 돌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급하게 먹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는 습관은 몸 전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그 영향은 피부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먹고 스스로 배부름을 느낄 수 있는 식사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 역시 피부 관리의 중요한 축입니다. 여드름이 심해질수록 자신을 숨기고 싶거나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피부를 더욱 경직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부족해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한 시선을 허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 상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태도는 관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반응과 조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조언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피부는 개인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방법이 반드시 자신에게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피부의 반응을 기준으로 관리 방식을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관리는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피부와의 장기적인 대화에 가깝습니다. 조급하게 변화를 요구할수록 피부는 더 움츠러들고 시간을 주고 기다릴수록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 피부가 조금 덜 자극받았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강한 개입보다는 자극을 줄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생활 전반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루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관리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자세와 여드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피부 표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면 피부 상태는 그 긴장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드름 관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을 쓰느냐만큼이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여드름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인식합니다. 이 인식은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으로 이어지고 거울 앞에서의 시간은 점점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드름은 지금의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일 뿐 그 사람의 성격이나 가치,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 점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인해 위축된 마음은 종종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시선을 피하게 되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부 상태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지나며 자신을 돌보는 법과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후의 삶에서 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의 역할도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드름을 단순한 외모 문제로 가볍게 넘기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심각하게 다루는 태도 모두 청소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한 해결을 강요하기보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과 고민을 존중해주는 자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이해해준다는 경험은 피부 관리 못지않게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드름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완벽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으며 좋아졌다가 다시 예민해지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했더라도 어제보다 자신을 덜 몰아붙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이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삶을 미루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나아지면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현재의 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더라도 웃을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안정감은 다시 피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피부를 통제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고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조율해 나가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드름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흔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배우는 것은 깨끗한 피부 그 자체보다도 스스로를 돌보는 법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드름은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이때 형성된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의 태도는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기의 여드름 관리는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오늘은 5.1절 연휴의 두 번째 휴일입니다. 네, 여행 떠나신 분들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을 거고, 네, 그곳의 미식도 이미 맛보았겠네요. 네, 여행을 떠나든 집에서 집콕을 누리든 모두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 여행을 선택했을 텐데요. 네, 그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자가용 여행의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먼저 출발하기 전에 전면 그리고 후면 전조등, 방향 지시등, 경음기, 후사경, 와이퍼, 다이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특히 다이아의 경우 다이아 압력을 2에서 2.5바로 유지하고 다이아에 균열이나 덜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네,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다이아가 터지는 곳을 피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미리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네, 지금은 내비게이션 음성 설정이 많지만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하는 곳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네, 안전상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는 네, 보조석에 앉으신 분이 옆에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해 준다거나 도로주의 정보를 일깨워 주는 등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최대한 균일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흔히 시속 120km로 속도를 제한하는데 과속하거나 너무 느리게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가속이나 급감속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연료 소비 경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을 자주 바꾸지 말고 차선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천천히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차량 속도가 빠르고 방향을 급하게 잡을수록 차량 편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나란히 주행하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네, 적재량이 많습니다.

많은 대형 화물차는 다이아, 펑크, 화물 추락, 전복 등이 발생하기 쉽게 나란히 조행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자동차라도 나란히 조행하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네, 추월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 후 다시 기회를 잡아 가속 액셀을 밟으면서 빠르게 추월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일정 기간을 운전한 후에는 에어컨 외부 순환을 적시에 켜서 차내 산소 함량을 높여야 하며 네, 피로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5.1절에도 연변에 가실 분들 꽤 많아 보이는데, 네, 여행이라면 미식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연변의 미식 광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핫플레이스 여객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의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요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풍경에 한 번 더 눈길을 돌리고 또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곳은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리포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지향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전지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길시의 미식광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길은 식도락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는 맛집이 집결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길의 유명한 맛집이나 또 전통을 보유한 음식점을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먹고 싶은 음식 종류가 너무 많을 때 또 무엇을 먹을지 고민일 때 모든 종류의 음식들이 모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미식광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일정이 빠듯하다거나 다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미식광장 같은 곳을 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관광객분들이라면 현지인들의 생활도 더불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추천드릴 만한 곳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영길 백화청사 8층에 위치한 미식광장입니다. 우선 영길 백화청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0: 해드리겠습니다. 연길 도심에 위치해 있는 연길 백화청사는 연길에서 비교적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상품이 고전하고 인기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해 있으며 규모가 큰 지하 슈퍼마켓도 구비되어 있어서 연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백화점이기도 합니다. 명절 기간이면 또 연결 청년들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플래시몹 공연도 펼치고 근년에는 러시아 관광객들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현재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미식광장도 있으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소개 들어볼게요.
0: 네, 미식광장은 연결 백화청사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5년에 승격 개소된 7,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연길 백화 미식광장은 크고 작은 44개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촌 비빔밥, 경천 평양온면, 타코스 등 현지 유명 브랜드 음식점은 가게마다 개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냉면, 마라샹궈, 마라탕, 허구어, 면식요리, 만두, 튀김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 판매대로 둘러싸인 넓은 공간에는 공용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식 코너마다 또 메뉴를 사진이나 음식 모형으로 전시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외국인들도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백화의 모든 직원들이 번역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 그러네요. 네, 호거를 우리말로 이제 신선로 혹은 샤브샤브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네, 어쨌든 맛있는 것들이 참 다 이제 모여 있는 곳이라서 뭐 종합 이제 음식 네. 그런 센터 같은 곳입니다. 여행지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생소한 메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의 효과적인 소통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또한 연길백화 미식광장은 항상 위생안전을 1순위에 놓고 바로 치우고 매일 청소하며 매주 화요일에는 위생점검을 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하수도 청결을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즐겨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영업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백화청사에서 쇼핑을 즐긴 뒤 이 미식광장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싶다면 취향껏 골라 먹기 좋고 또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어쨌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많은 뭐 학생 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관광객들한테는 네. 좀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백화 그 미식광장 네. 하게 되면 아래 사실은 제일 그 우층이 미식광장이기 때문에 또 아래층 내려오면서 뭐 들려볼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아래 네. 내려와서 거기 이제 뭐 케이크점 같은 것도 또 생겨나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디저트 먹을 만한 집들도 또 이제 다른 층에도 가끔씩 있긴 하잖아요.
0: 네, 또 바로 옆에 백리성 그 쇼핑센터에도 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네, 미식광장에서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즐겨볼 수 있지만 또 백리성 쪽에 가도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주차장에 이제 차 세우고 들어갈 때면 거기 지하

0: 그래서도 또 가끔은 그 알고 있던 맛이 또 궁금하다면,
1: 맞아요.
0: 네, 여행 중에서 먹는 그런 또, 다른 곳에서 먹는 내가 알고 있던 맛. 그러면 또 뭔가
1: 그렇죠.
0: 새로운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왠지 그래요. 이제 똑같은 그 프랜차이즈라고 할 때는, 아, 우리 거기 있는 그 가게 맛이랑 똑같을까? 아무튼 비교하는
0: 네.
1: 심리에서 들어가서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저도 왠지 그, 뭐, 어디 놀러 갈 때면 가끔
1: 네.
0: 그 프랜차이즈 점들을 보면, 아, 맛이 같은가, 다른가, 네, 그런 고민,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가끔 일부러 먹어보기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대부분 그렇게 먹어본 경험에 의하면 맛이 같은 경우가 많은가요?
0: 네. 가끔은 맛이 같은 경우가 그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뭔가 맛이 다르다면, 아, 여행 중이라서 뭔가 기분 탓이 아닐까,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1: 맞습니다. 어쨌든 사용하는 뭐 음식 재료 같은 건다 이제 같고, 조미료 같은 것도
0: 네.
1: 뭐다 이제 비결이 있으니까, 비법이 있으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건데, 가게마다 이제 그 분점마다 환경이 다르고 뭐 그러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느끼는 그 기분이 약간 이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서비스가나 이런 정도가 조금 다를 수가 또 있겠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아,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이제 미식, 네. 이제 맛볼 수 있는 것들 소개해 주세요.
0: 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만달광당입니다. 만달광당은 영화관과 여러 브랜드 매장, 놀이시설, 맛집들이 입점해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연결 만달광장 3층에 위치한 식당가는 코스모 콩국수, 삼대가, 족발면, 삼세 탕수육, 노창춘병, 루이싱 커피 등 연결 특색 음식, 중식, 일식, 한식, 양식, 그리고 패스트푸드와 분식까지 카페를 포함한 28개 외식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모든 메뉴가 포장 배달이 가능하고, 또 전국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 호불호가 심한 관광객분들은 이곳에서 또 입맛에 맞는 음식점을 골라서 걱정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정류장도 아주 다양해서 선택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또한 연결서역 기차역 쪽과도 너무 먼 거리는 아니어서 연결에 도착하자마자 출출할 때 들려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사실 연결에 이제 현지인으로 이렇게 뭐 거의 20년 넘게 살고는 있지만, 진짜 여기 새로 뭐 만달광장에 어떤 가게가 나왔다더라든지 근간에는 많이 다니지 않아서 새롭게 나온 이 매장들을 들려보지 못한 집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보니까 제가 가본 집이 몇 군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지향 씨가 설명하는데 현지인도 아마
0: 저는
1: 그
0: 또
1: 여행자 느낌으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그 만달광장에서 또 즐겨 먹던 그런 음식점들이 있는데,
1: 네.
0: 사실 그 어떤 음식점들은 프랜차이즈인 줄 모르고, 아주 즐겨 찾았었는데, 외지에 한번 갔더니, 프랜차이즈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1: 먼저 연결해서 이제 알게 되고, 나중에 다른 도시에 가서 확인하게 되고.
0: 네, 그만큼 그 음식 맛이 또 무난하고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와, 관광객들을 위해서 사실은 소개를 하고 있지만 현지인인 저로서도 지금 가보고 싶은 충동이 생길 정도로 정말 먹거리가 참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달광장도. 네, 또더 있나요?
0: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연길 서시장 5층에 위치한 미식성입니다. 현지의 전통 음식을 시도해보려면 관광객분들은 이곳을 찾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연길 서시장에서는 연변 특산물과 전통 음식이 여전히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서시장 5층의 미식성은 2018년 서시장 재건을 기점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근 3,000평방미터에 달하고 29개의 음식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1: 서시장 미식성 저도 사실은 올라가 보긴 했었는데 이제 작년쯤인가? 근데 29개가 이제 그 음식점들이 입점해 있다는 건좀 놀랍네요. 얼핏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얼핏 돌아봤을 때는 뭐 10여 집 정도 되나 이 정도로 상상을 했었거든요.
0: 네, 아무래도 저에게 익숙한 메뉴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1: 맞아요.
0: 익숙한 거 위주로 보다 보면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1: 맞습니다. 근데 서시장
0: 같습니다.
1: 미식성이 또 다른 데 미식성과 이제 좀 다른 점들이 여기 전통적 음식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관광객분들이 만약에 우리 지역의 전통 음식

0: 이걸 즐기고 싶으시다면 그쵸. 이곳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가장 전통 중에 전통. 네. 네. 이곳에서는 또 그럼 어떤 음식들을 이제 즐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0: 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순대와 국밥 그리고 갓 만든 김밥과 분식류를 비롯하여 이곳에는 냉면, 온면, 초두부, 김밥 등 조선족 특색 음식뿐만 아니라 국수, 튀김, 마라샹궈, 마라탕 그리고 중식도 있고 만두, 튀김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서 그냥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돌게 만듭니다. 유명한 맛집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 앞서 말했다시피 다양한 현지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서지당 미식성을 이곳으로 즐겨보는 것도 어쩌면 재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가다가 저도 이제 후에 발견하게 된 건데 아래도 가구를 네. 파는 곳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아, 한층인가? 한층에 네. 네. 뭐 소파거나 뭐 의자 이런 거 파는 데도 있어서 그냥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한때 이제 집을 바꾸고 네. 좀 그랬었으니까 뭐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겸사 걸어서 이제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시장 미식성도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지가 네. 아주 많고 또 골라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여행 분위기가 더 물씬 풍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시장에 네.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자꾸 그 1층에 있는 물건들이 우리 그 맞습니다. 투자물들이 네. 많으니까 그걸 이제 기념품으로 뭐 사가려고 아니면 먹거리들 뭐 택배로 붙이려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라도 짐이 네. 될까봐 먼저 미식성에 올라가서 식사하고 예, 네. 내려와서 다시 이제 들려서 뭐 살 만한 물건들 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택배로 붙이는 네. 분들은 사실은 뭐 사는 순서상 상관은 없으니까 붙이고 나서 올라가 식사해도 되니까
0: 네, 맞습니다. 어쨌든 5층까지 한 번에 둘러보면서 네. 또 1층부터 4층까지 한번 쭉 네. 둘러보면서 나중에 또 5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네, 눈도 즐겁고 그런 네. 나중에도 입도 즐거운 그런 방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이러면 연길에 있는 미식성 좀 이제 범위가 큰 쪽은 거의 다 소개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더 있나요?
0: 네. 시중심 쪽에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연변병원 서쪽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한갈 미식성입니다. 이곳도 무난하게 네,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뭐 맛집을 추천하라고 하면 네. 대부분 전문 요리점이나 또 특색 음식점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다양하고 맛 좋은 음식들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이런 어쩌면 실내 야시장 같은 이런 느낌이 나는 곳들도 가성비 좋은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달 미식성 여기는 몇 년 전에 가보고 지금 근간에는 그 미식성에 가본 적이 없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네. 때는 그 지하 1층에 국집이었나? 아무튼 뭐가 맛있다고 좀 네. 소문난 집이 있어서 한번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긴 했었습니다. 네, 요즘 또 이제 거기 사람이 많은지는 네.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 오래 가보질 않아서.
0: 저는 작년쯤에 네. 친구가 거기 그 어떤 음식점이 맛있다는 그 후기를 듣고 네.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 맞네요. 여기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이제 큰 상가들이니까 네, 생각을 네. 했었는데 아무튼 또 이제 생각지 못한 곳까지 다 지양 씨가 또 네, 파내줘서 저처럼 이제 떠올리지 네. 못하고 있던 분들이 한 번쯤은 또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1: 네. 오늘의 시간에는 연길 씨의 대표적 미식 광장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전지현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네, 오늘의 시간에는 연길시 대표 미식광장 네 곳에 대한 소개를 쭉 들어봤습니다. 네, 대부분 상가 건물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장소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거죠. 화려하고 특색 있는 인테리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맛 좋은 음식으로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미식광장들입니다. 네, 미식광장 같은 곳에 가면 전 사실은 사람이 너무 붐비는 곳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앉을 자리만 있다면 제가 먹는데 크게 뭐 영향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곳에 가는 좋은 점이 갑자기 어떤 때는 딱 한 가지 메뉴가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메뉴가 동시에 떠오르면서 다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미식성에 가서 한쪽에 가서 뭐 이제 튀김이나 뭐든 이제 시켜놓고 또 다른 한쪽에 가서 뭐 국밥도 시켜놓고 그리고 친구랑 같이 갔다면 친구와 또 이제 의도적으로 다른 메뉴를 시켜서 한꺼번에 많은 메뉴들을 맛볼 수가 있어서 그게 진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쇼핑을 하다가 또 산책을 하다가도 출출하면 곧바로 이제 방문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식광장인데요. 네, 쾌적하게 넓은 공간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연길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곳 여기 어때요?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고향 땅의 산과들의 봄 소식 전해가며 철 따라 어김없이 찾아온 민들레꽃, 고향산 천수 넣으며 꽃보라 날리면서 주단되어 길손들의 발길에 날개 다네. 아, 봄 소식을 남 먼저 알려주며 햇빛 향해 내 모습을 뽐내는 민들레꽃. 빗바람 불어와도 밝게 웃어주는 꽃, 내 마음 외로움도 널 보며 가셔 지내. 오늘 가고 내일에도 조용히 반겨 웃는, 물어보자 너에게도 슬픔이 있으련만. 아, 파란 많은 세월의 갈피 속에 상처 입은 그 몸체도 숨기며 웃고 있네. 내 사랑 민들레꽃.

0: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민들레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0: 시원한 여름 찾아 용강으로.
1: 최근 할빈 주황대가 국제관광서비스센터 2층에서는 이색적인 살롱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소비 분야 창업자와 소상공인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치유감과 위안감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견인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이런 풍경은 현재 우리성 소비시장의 깊은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성의 소비 주체는 더 이상 눈길만 스치는 시기에 관광 방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까지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커피, 마음과 몸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캠핑, 마음을 울리는 공연 등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봄 성상무청, 문화 및 관광청 등 관련 부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5.1절 연휴를 즐기고 여유로운 소비를 누리자를 주제로 서비스 소비와 감정 경제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성을 도시의 불안을 치유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이 추구하는 편안한 휴식과 문화적 몰입형 체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올 5.1절 연휴 기간 우리성은 편안한 휴식과 문화 몰입을 핵심으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몰입형 문화체험, 신형 레저 관광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여유로운 관광 상품을 다수 기획했습니다. 최근 빙설대책의 생태 캠핑구역이 5.1절을 맞이해 새 단장을 마치고 재오픈했습니다. 봄, 여름철 야외 레저를 특색으로 하는 이 신규 시설은 고급 캠핑카 29대와 다양한 텐트 시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용 바비큐 구역을 마련하고 전구역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 성북구도 태양도 빙설대책의 금암한 습지 등 주요 명소에 캠핑 구역을 조성했습니다. 하드웨어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성은 느린 삶 스타일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흑룡강성 5.1절 연휴 소비 진작 행사 기자회견에서 성문화 및 관광청은 할빈 대경 지체아를 잇는 숨은 명소 관광 로선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 대경 란도코 별빛 캠핑장, 지치할 안강시 100년 역사 거리까지 이어지는 이 로선은 도시의 문해적 감성, 온천 힐링, 독특한 공업 풍경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편 전성적으로 1,200만 원 상당의 문화 관광 소비 쿠폰을 발급해 관광지 입장권, 호텔 숙박, 문화 오락 시설 등 다방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메이투안 페이주, 시트립, 을련 등 온라인 플랫폼도 전역의 관광업체와 협력해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은 중화 바로크 거리를 거닐거나 융창랜드의 서커스 야간 공연을 체험하면서 흑룡강 현지에서 선사하는 진정한 힐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가치가 소비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우리성은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 창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정서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할빈 신구 극지공원에서는 미래감 넘치는 은하수 타임캡슐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체크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중앙텔레비전 설맞이 특별공연에서 선보인 바 있는 갤버 로봇이 스마트 점원으로 활약하며 커피 제작, 라테아트 서비스를 정확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통해 관광객과 재미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지원을 넘어 문화창의성이 전통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4월 24일 할빈 3

사범대학 창의시장 3.0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50여 개 부스가 빙설문화, 무형문화재 기회, 지역문화관광 차원을 연결했습니다. 할빈 사범대학 미술학원 조각학과 학생들은 얼음 조각 수업을 시장으로 옮겨 직접 조각 도구를 들고 얼음 조각을 만들며 관광객들이 빙설 문화의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색, 호조족, 어피공예, 먹판화 등 무형문화재 체험도 차례로 펼쳐졌으며 관광객들은 직접 참여하며 전통기예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춘 씨는 10개 현구를 이끌고 단체로 입점해 삼림의 도시 문화관광설명회를 시장 안에서 진행했고 서운가령 삼림의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산림 명품 체험존에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장 이후 시장은 누적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문화 전파, 소비 체험, 교류 상호작용이 어우러진 감정 해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5.1절 연휴를 맞아 우리성은 100여 개의 여행 코스와 수천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정책 지원과 체험 수준 향상으로 우리성은 소비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며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성 최초의 전방위 몰입형 우주 테마 디지털 전시관인 중국 성곡과학기술공간이 할빈 신구에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전시관의 핵심 경관은 1대1 고정밀도로 복제된 중국 우주 정거장입니다. 천화 핵심 모듈의 대형 기둥 구간이 완벽하게 재현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비도 실제 모습 그대로 구현돼 우주 정원의 본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을 나오면 우주 탐험의 리정표, 태양계 탐험, 세계 주요 우주선, 세계 우주 스타벽, 중국 우주 개발사 등 전시 구역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특히 세벌의 실제 우주복이 눈길을 끄는데 일반적인 선내복, 선외복 외에도 전국에 단두 벌뿐인 달 착륙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장 주목받는 전시물은 분해 형태로 완전히 전시된 실제 위성입니다. 태양 전지판 등은 모두 실제 궤도 운영 부품으로 관람객은 위성체 구조와 전지판 구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정밀한 우주선 제조 공정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점에 서서 손을 들어 화면을 터치하면 배경이 전환되며 달 탐사 및달 표면 걷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고 촬영 후 자동 생성된 QR코드로 나만의 달 착륙 이미지를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같은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조작해 문창 발사장의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으며 직접 점화 버튼을 누르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로켓이 솟아오르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달 기지 모형 앞에서는 달 기지 건설 및달 표면 탐사에 참여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시관은 2만 2천 평방미터 규모의 할빈 공업대학 위성시험 총본부 기지와 연계돼 있습니다. 탐구 학습 활동을 통해 위성 총조립 테스트 작업장, 환경시험센터에 들어가 실제 위성의 생산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우주 엔지니어와 대면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지금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럴까요? 오늘만 생각하고 에너지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경황 없이 거실을 나와 넋이 나간 듯 맥없이 계단을 내려오던 료춘홍은 책을 한아름 안고 고빈도리를 돌아서는 한 젊은이와 부딪힙니다.
1: 미안합니다, 유과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건 다 한석이가 즐겨보는 책들이야.
0: 젊은이는 책들 속에 있는 한 액자를 주워들고 료춘홍 앞에 내어 보인다.
1: 에? 이건 유과장, 이건 한석이 초상화지요?
0: 액자 속에는 한경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2: 그런 건 알 거 없고.
1: 예.
2: 저주교를 쓴 게라고 나왔어.
1: 알겠습니다.
2: 에, 이봐, 둘이 와서 이거 주워. 빨리. 서둘러. 제자리에 갖다 놔.
1: 네네.
0: 젊은이들이 책을 주워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자. 류초농은 손에 쥐었던 액자를 들여다본다.
2: 아직도 두고 있네.
0: 다시 시선을 집쪽으로 향하는 류초농의 얼굴엔 표독스러운 표정이 어린다. 한목지는 침대 머리맡에 놓은 이불에 기대어 두 손을 깍지 끼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다. 손에 공기를 들고 한목지의 방에 들어선 진해화는 곧바로 침대에 와서 걸터앉는다.
2: 목지야, 자, 죽 먹자. 금방 한 거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해줄게.
0: 진해화가 막 숟가락으로 손에 든 공기 음식을 뜨는데 집에서 일을 보는 아줌마가 방에 들어서더니 창문을 열어젖힌다.
2: 아줌마, 닫아요. 애 감기 걸려요.
3: 네.
2: 목지야, 너 엄마한테 말 좀 해봐. 뭐가 먹고 싶은지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 너 정말 엄마 가슴에 못 박는 거나 다름이 없어. 아들.
4: 다 나가세요.
0: 집안에 사람이 들어서도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 바로 앞에 앉은 어머니 진혜화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한목지가 눈을 내리뜬 채 입을 연다.
2: 그래, 나갈게.
0: 한목지의 말에 진혜화는 잠깐 무엇에 맞은 듯 멍해 있더니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듯한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아줌마와 어머니가 방에서 나갔지만 한목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한 자세를 유지하며 요지부동이다. 울퉁불퉁한 산길로 버스 한 대가 들까불며 달리고 있다. 버스에 앉은 승객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그 속에는 한목지의 여자친구 유가도 있다. 차창 밖의 푸른 산 쪽으로 시선을 돌린 유가의 눈앞에는 사고가 생긴 날의 전경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0: 들고 사람들 속을 비집고 넌 한옥진. 잠깐 동안 앞을 살피더니 곧 판단을 내린 후 방향을 결정한다.
1: 이쪽으로 가자!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0: 이 시각 양조장과 가까운 곳으로 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달려온다. 순간 한 처녀가 활활 달아오르는 불을 보고 놀라 소리친다.
2: 불이다! 앞에 불이 났어!
3: 어디?
2: 마을 양조장이야! 빨리 가보자!
3: 아, 가지마! 위험해!
2: 너희 빨리 가서 알려! 빨리!
3: 알았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다른 사람들은 마을로 돌려보낸 종사전에 얼로 양조장 쪽으로 달려간다. 이때 마을을 떠난 지식 청년들이 양조장에 도착한다. 사람들은 물도 뿌리고 사비며 빗자루로 불을 쳐보지. 워낙 마른 나무와 풀로 지은 집이라 불길이 순식간에 지붕까지 덮치는 바람에 손에 있는 도구들로 불을 꺼기엔 역부족이다. 불길을 살피던 한목지가 농장장을 찾는다.
1: 이쪽에서 불 뿌려! 농장장! 농장장! 우리 너무 세서 못 끌고 갔습니다. 이 안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는데 동바람엔 큰일입니다. 모두 철수합시다.
4: 그래, 철수하게! 철수! 철수하게!
1: 다들 철수하시오!
4: 빨리 철수하오!
1: 철수하오!
4: 철수해!
1: 철수하게!
0: 철수하란 말에 사람들이 공구를 든 채로 양조장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이 순간 양조장 안으로부터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제일 처음으로 화재 현장에 도착해 양조장 안에 사람이 있는가 살피러 들어갔던 종사손이 그만 솟구치는 불길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갇히고 만 것이다.
1: 누구야?
2: 누구 없어요?
1: 전하라!
0: 제일 마지막 사람으로 화재 현장을 떠나던 한목지와 농장장과 몇몇 청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선다.
1: 한목지야! 어디 가! 아니 사람이 있는데 구해야지!
4: 저 사람이 어디 구해!
0: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한목지는 곧바로 양조상으로 달려간다. 그러는 한목지를 라종날이 붙잡는다.
1: 자! 물을 끼워줘! 자! 물 가져와! 물 끼워줘!
0: 한목지의 말에 라정달은 물통에 담긴 물을 한목지가 입고 있는 속옷에
1: 조심해!
0: 한목지가 젖은 속옷을 걸치고 불 속으로 뛰어들자 라정달과 유가를 비롯한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사품치며 솟아오르는 불길을 조시한다. 시간이 지체된 탓인지 불길에 걸상이며 지벽들이 다소 무너진다. 한편 불길에 무릎쓰고 집안으로 뛰어들어간 한목지는 솜저고리를 머리으로 덮어쓰고 애타게 종사전을 찾는다.
1: 어디요? 어디입니까? 소리 질러봐요!
2: 살려주세요!
1: 저기요, 진정해요! 구하러 왔어요!
2: 살려주세요!
0: 드디어 종사전을 발견한 한목지는 자신이 쓰고 있던 솜저고리를 종사전에게 씌워준다.
1: 아니, 네가 입소! 아니!
0: 바로 이 순간 곡다란 대들보 하나가 면바로 한목지 어깨를 치고 떨어진다. 한목지한테서 솜옷을 받아 덮어쓴 종사손이 앞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자 유가를 비롯한 한 무리 사람들이 급히 마중 나온다.
5: 괜찮소?
3: 괜찮아요?
1: 목지야! 빨리 나오지 마죠!
0: 이 시각 한목지도 거의 문까지 다가오고 있다. 밖으로부터 불기둥이 확 한목지한테 덮친다. 그 바람에 한목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데 밑통이 닿은 집기둥 하나가 넘어지며 면바로 한목지의 오른쪽 정갱이를 치고 두동강이 난다.
1: 목지!
0: 한목지가 쓰러지는 걸 본 라정달과 세 청년이 달려가 한목지를 업고 나온다. 그들이 막 양조장 건물을 벗어나는데 뒤로부터 폭탄이 터지는 듯한 횡문이 들려온다. 라정달에게 오표는 한목지를 바라보는 유가의 얼굴엔 긴장하고 초조한 빛이 역력하다.

0: 한옥진의 집이다.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두 눈만 껌뻑이는 한목진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하다. 마을 대대 사무실. 종사존이 찾아온다. 마침 사무실에는 농장장이 홀로 앉아있다.
1: 누굴 샀어?
2: 누가 농장장이에요?
1: 나요.
2: 농장장님, 알려주세요. 물속에서 사람 구한 한목지가 어느 병원에 있어요? 병문안 가려고요.
1: 처녀는 누구야?
2: 정사전인데요. 제가 바로 물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1: 처녀, 처녀 때문에 큰일이 났어. 처녀가 큰일을 쳤다고. 내 말 듣어.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조용히 두고 보다가 다시 보기. 들었어?
2: 그분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떠는지 가보려고요.
1: 뭐라는 거 보니 그래도 양심은 있군. 이건 처녀를 찾을 일도 아니오. 돌아가.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고. 가보 가보. 나 바보. 어?
0: 농장장은 더는 상대하기 싫다는 듯 종사존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한다. 문 쪽으로 향하던 종사소는 다시 돌아서서 농장장에게 볼분 소리를 한마디 내뱉고는 휙 돌아서서 밖으로 나간다.
2: 알려주지 않으면 찾아가겠어요.
0: 골목옥으로부터 대야며 이불짐이며 가방을 양손에 들고 멜가방까지 맨 유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골목을 돌아선 유가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한목진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손에 들었던 짐들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누른다.
3: 갑니다.
0: 초인종 소리에 가정부 아줌마가 대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다.
4: 누굴 찾소?
2: 아줌마.
4: 유가 처녀 맞지?
2: 네.
4: 자, 들어오게요서. 진지 누가 왔나 보세요.
0: 찾아온 사람이 유가인 걸 확인한 정아주마는 반갑게 맞아준다. 정아주마는 유가 대신 짐을 들어주며 그를 이끌고 집안으로 들어간다.
2: 아주머니.
0: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진혜화는 거실에 들어선 사람이 유가인 걸 확인하자 일어서며 반갑게 맞아준다.
4: 어머, 유가야, 여긴 어떻게 왔어?
2: 아주머니.
4: 그래, 아줌마 마실 거 가져와요.
2: 네네. 아주머니.
4: 응?
2: 묵지다리는 어때요?
0: 진혜화가 말을 잇지 못하고 천천히 소파에 앉는다.
2: 아주머니, 여기서 묵지를 돌보겠어요. 우린 약속했댔어요. 시내로 돌아오면 결혼하자고요.
4: 내가 정말 망태기야. 이건 안 될 소리야. 나와 묵지 아버진 네 아버지와 오랜 친구야. 넌 내 친딸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 일생을 망치게 하겠어. 안 돼.
2: 제가 원해 사는 거예요.
4: 우리가 그럴 수 없어. 묵지도 반대할 거고.
2: 제가 직접 말할게요.
4: 가지마. 솔직히 말해줄게. 묵지는 한쪽 다리를 잃었어. 가지마.
0: 한목지를 찾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선 요가는 진혜화의 말에 굳은 듯 그 자리에 멍에 서 있는다. 급기야 그의 두 눈에 이슬이 맺히더니 눈물이 두 벌을 타고 흘러내린다.

0: 여금으로 둘러싸인 큰 길이다. 옥수수며 감자를 그물에 담아 가슴에 꼭 겨안은 종사손이 길을 재촉하고 있다. 종사손이 병원에 도착해 옥수수며 감자를 품에 안은지 처치신란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한 간호원이 그를 발견하고 부른다.
1: 이봐요, 이봐요. 누굴 찾아요?
2: 뭐냐면 한목지라는 환자를 찾아요.
1: 한목지?
2: 네,
1: 한목지라고 했어?
2: 어, 한목지 한석이 아들인데 며칠 전에 다리를 절단했어.
1: 뭐라고요?
2: 다리를 잘랐다고요.
1: 다리를 자르면 그럼 어떻게 걸어요?
2: 아유, 걷기는 못선 목숨도 겨우 건졌는데.
1: 지금 어느 병실에 있어요? 데려다 줄래요?
2: 병실에요?
1: 네.
2: 아유, 벌써 나갔어요. 퇴원해서 집에 갔다고요.
1: 집이 어디예요?
2: 아유, 그건 우리가 석이네 집을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한석이를 찾아?
0: 바로 이때 의사 사무실에서 나오던 류초농이 간호원과 종사손의 대화를 듣고 그들한테로 다가온다.
1: 저요.
2: 누군데? 왜 한석이를 찾아?
1: 한목지를 보려고요. 영웅을 만나려고요.
2: 목지를 만나겠다고? 둘이 무슨 사이인데?
1: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2: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만나?
1: 절 구해줬어요. 우리 마을 양절장에 불이 났을 때 절 구해줬어요. 고맙다는 인사나 하려고요. 한목지한테 데려다 줄래요?
2: 맙소사. 그게 너였어? 너를 구하려다 목지가 다리를 잃었어. 알기나 해. 너 때문에 한석이네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졌어.
1: 그래서 보러 가려고요. 집에서 몰래 뛰쳐나왔어요. 한목지한테 데려다줘요.
2: 웃기네. 내가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한석이네 집에 데려가.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더럽게. 말도 안 돼. 안 돼.
1: 아니, 제발, 제발 부탁할게요. 한 번만 만나보면 돼요.
2: 이러자, 네 이름을 알려줘. 내가 목지를 만나면 꼭 전해줄게.
1: 전진공사 수수촌에서 왔어요. 아버진 정덕은이고 오빠는 정성리예요. 우리 가족에서 고마워해요. 저를 구해줘서.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하세요. 이건 다 목지를 주는 거예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집에 가야 돼요. 늦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2: 이봐, 허둥대지 말고 이름이 뭔지 알려줘야지.
1: 정사전.
2: 정사전?
0: 정사전이 품에 안고 있던 물건들을 류초농에게 넘겨주고 허둥대며 병원 밖으로 달려나가자 얼결에 물건을 바라던 류초농은 정사전의 이름을 되뇌인다.
2: 정사전?
0: 드라마 인생향연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지의 집 요가는 진해화가 그토록 말리지만 끝내 2층 한목재 방으로 온다. 요가가 살며시 한목재 방문을 열고 빼꼼히 안을 들여다본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목재를 보는 순간 요가는 왈칵 서름이 북받쳐 한목재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다시 문을 닫는다. 요가의 등 뒤로 다가선 진해화는 요가를 한목재 방문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간다.
1: 됐어. 쉬게 내버려둬. 걱정하지 마. 상한 건 이젠 별 문제 없어. 우리가 잘 보살필 거야. 응? 자, 됐어. 그만해. 어? 네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목지는 괴로울 거야. 한동안은 목지가 혼자서 조용하게 있게 해야 돼. 몸의 상처는 낫지만 마음의 상처가 심해. 또 자극을 받으면 안 돼.
2: 응? 네. 아버지 문제 때문에 전 귀성할 가능성이 적어요. 농장장은 우리 둘을 생각해서 저보고 목지를 보살펴주라 했어요. 그러니 이번은 출장인 거예요.
1: 어쩌다가 시내에 돌아왔는데 푹 쉬다가 가.
2: 네.
0: 진해화가 요가를 데리고 요가의 짐이 놓여져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온다. 거기엔 정아줌마가 기다리고 있다.
1: 묵지는 너도 잘 알잖아. 아주 강한 아인데 이번에 심하게 다쳤어. 그러니 방해하지 말고 조용하게 몸조리하게 하자.
2: 네. 어디서 자?
0: 잠깐 육아의 짐을 일별한 진해화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묻는다.
2: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잠시 있을 곳을 찾아야겠죠?
3: 아이고, 찾기는 무슨, 여기 있어. 정연인 공장에 있고 집에 방이 많은데 거의 다 비어있어.
0: 말을 하며 진해화의 눈치를 살피던 정아줌마는 굳어진 진해화의 표정을 보더니 슬쩍 자리를 피한다.
3: 그럼 가볼게요. 무슨 할 일이 없는지.
2: 사실 우리 집도 있는데 비워둔 지 너무 오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럼 얼른 가봐야지. 우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나와 아저씨한테 말해. 사양하지 말고.
2: 네.
1: 조심해서 가. 잘 가.
0: 진해화가 선자리에서 요가를 눈바람하고 있는데 정아줌마가 행조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진해화의 등 뒤로 다가온다.
3: 요가 갔어요? 아이고, 애가 밥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1: 아줌마는 어른이고 우리 집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시 모셔왔어요. 헌데 이 상황에는 아셔야죠. 아줌마, 할 말 못할 말을 가려해야지 막 하면 안 되죠.
3: 아, 제 생각엔 유가와 묵지는 중마 거우이고 어릴 때 혼사까지 정했으니.
1: 혼사를 정했다니요? 본건 풍습이에요. 장난한 것 같고 진짜로 여기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개아버진 아직도 반동학술 권위인데 누가 감히 가까이 해요.
0: 한편 한병선은 직접 공장으로 찾아가 공장의 상황을 요약한다. 왕공장장이 한병선의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상황을 회고한다.
4: 한석이, 공장의 기술 전문가들이 다 외양간에 갇혀서 기술에서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공장엔 정식공들은 말 안 듣고 임시공들은 기분이 없고 일을 못하겠습니다.
5: 그럼 농촌에 내려간 기술 전문가들을 모셔오면 이런 공장의 상황이 달라질 거란 뜻이요?
6: 저야 그런 말을 못하지요.
5: 그래서 내가 하자소. 아, 지금으로 봐선 임시공이 생산의 주력군이 됐구만. 아, 이 몇 년 임시공 채용 문제는 그냥 해결이 안 됐소?
6: 반석이, 그건 위권들.

0: 잘 알겠죠.
1: 아유, 나가요, 나가. 응? 불을 지피는데 빨리 나가요.
2: 골목 제일 안쪽에 자리 잡은 한 집으로부터 농촌에서 올라올 때 가져온 이불 짐이며 대야며 가방들을 든 육아가 쫓겨나고 있다.
1: 이게 그쪽 집이라는데 나 여기서 7, 8년 살도록 왜 전해를 처음 보죠?
2: 양태머리를 길게 다 늘어뜨린 한 여인이 육아를 대문까지 쫓아낸 후 불을 붙인 물통만한 풍로를 들고 나와 대문 문턱에 기대고 앉아 부채질한다. 그 바람에 대문 앞이 온통 연기로 가득하다.
1: 아니, 우리 집이 확실해요. 농촌에 내려가 오래 있었어요. 아, 여기 증명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똑똑히 적혀 있어요.
3: 올해 귀성 청년이 적어도 7, 8천 명은 되겠는데 아, 그 사람들이 다 종이장 들고 와서 집을 내놓으라면 아, 우린 다 길바닥에 나 앉아야겠네.
1: 아니,
2: 여인은 육아가 건네준 증명서를 받아서 보지도 않은 채 풍로 안에 넣어버린다. 이에 기겁한 육아가 다가가며 소리치자 여인은 불쑤시개로 증명서를 풍로 안으로 쑤셔넣는다. 그 바람에 종이로 된 집 증명서가 순식간에 다소 제로 된다.
1: 이거 증거를 없애는 거예요?
3: 몇 글자 갈겨놓고 증거라니? 누구 속이려고? 이게 그쪽 집이라고? 아, 그럼 소리쳐봐요. 누군가 대답하면 그렇게 할게요.
2: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한 젊은 남자가 집 문 앞에 서서 대문 쪽을 바라본다. 그가 바로 이 울 안에서 살고 있는 호용이다.
1: 나도 이러기 싫어요. 그저 머물 것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럼 다리 밑에 가서 자면 되겠네요.
2: 울먹이는 요가의 말에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한 발쯤 밖으로 나와서서 두 사람을 본다. 이때 나이가 지긋한 한 여인이 울 안으로부터 대문 쪽으로 나온다. 그가 고용의 엄마다.
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건국댁 무슨 풍덕불을 이렇게 피워. 아, 연기가 뽀얗네. 우리 대영이가 연기 때문에 잠도 못 자. 금방 야근하고 왔는데.
3: 아유 아주머니, 요즘 날씨가 습해서 석탄에 녹이가 찼어요. 아, 됐어요.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아유.
2: 호영 엄마의 말에 건국댁이라는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풍로를 집어든다. 이때 문 밖에 서 있던 남자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건국댁이 풍로를 들고 울 안으로 들어가자 대문 앞까지 나온 호영 엄마는 조섬조섬 짐을 주워 들고 오는 요가에게 말을 건다.
4: 저기, 처녀, 연기가 새까만데 우두커니 서서 뭐해?
2: 호영 엄마의 말에 고개를 든 요가는 가까스로 울음을 참으며 짐을 들고 자리를 뜬다. 시정부 청사. 량손이 본병을 든 류춘옥이 아래층에 있는 회의실로 향한다. 회의실에 이른 류춘옥은 회의실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선비사를 부른다.
5: 선비사.
6: 네?
5: 어느 회의했는데 물이라도 따라야지.
6: 원성이는 없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5: 그래?
6: 네.
5: 그리 심각해? 왜 싸우는데?
6: 한석이께서 기어코 임시공을 정식공으로 넘기자고 우겨서 로성이가 혈압이 올라가서 방 몇까지 드셨습니다. 한석이 성격에 걱정입니다. 누구 체면도 안 봅니다.
5: 그렇구나. 정말 그런 거라면 안 말리는 게 좋겠어. 한석이는 100% 일을 성사시킬 거네.
6: 그거 왜요?
5: 자네 몰라? 한석이 딸도 임시공이네. 다 정식공이 되면 정연이도 철밥통이 생기는 거야.
6: 그런 거라면 집도 딸한테 지표로 얻어주면 되죠.
5: 선비서, 정치를 너무 모르는군. 직접 딸을 정식공으로 만들면 드러내놓고 연줄을 타는 거 아닌가. 확실한 뒷거래지. 어? 방금 뒷거래를 한 노동국 국장을 처벌해서 긍정적인 형상을 수립했는데 한석이가 스스로 재발등을 깰까? 지켜보게. 정식공으로 넘기는 통지가 바로 내려올 거네.
2: 시골의 흙집들 사이로 순자란 젊은이가 밧줄로 두 팔을 꽁꽁 묶여 끌리고 간다. 겁을 잔뜩 먹은 순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 그 뒤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0: 사람이 왜 이래? 어, 부르시다니 나쁜 자식. 어? 사람이 죽을 뻔했어.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바로 너야. 와라
7: 제발 내 말 들으라고. 내가 하라고.
2: 손자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저 멀리 자로 재인 듯 각인하게 다듬어진 밭에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점점 하늘가로 내려앉기 시작하는 노을을 노래하듯 그래서 새들의 지저귐이 자지러진다. 한목진의 집. 길치어에 앉은 한목진은 거울을 마주한다. 흰 적삼에 스웨터를 깔끔하게 받쳐 입은 한목진은 퇴원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한편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유채밭 사이의 오솔길로 요가가 걸어가고 있다. 발을 뻗어 유채꽃을 쓸던 요가의 손이 유채밭과 오솔길 사이에 박은 말뚝에가 닿는다. 말뚝을 잡고 걸음을 멈춘 요가는 논뿌리 시계 뻗어있는 유채꽃들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긴다. 한목진의 집. 스웨터 안에 입었던 흰적삼을 벗고 다시 스웨터를 입은 후 손으로 머리를 빗어 다듬는 한목재 눈앞에는 농촌에 있었던 한 전경이 떠오른다. 들판에서 일하던 옷차림 그대로인 한목지가 사람들 앞에서 시를 읊고 있다.
8: 손가락으로 하늘 끝까지 밀려가는 파도를 가리키며 손바닥으로 태양을 떠올리는 바다를 받쳐들고.
2: 사람들 속에 서 있는 요가는 시종 얼굴에 미소를 띤 채 흠모의 눈길로 한목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화답하는 듯 한목지 역시 가끔 요가에게 눈길을 조며 미소를 보낸다.
8: 새벽빛 끌고 오는 따뜻하고 고운 붓으로 어린 내 필체로 써놓으라. 미래를 믿어라.
9: 미래를 믿어라.
2: 병원이다.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손으로 절단된 다리를 어루쓸던 한목지는 결심한 듯 한쪽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리드리우고 가지런히 놓인 신발에 왼발을 가져간다. 한목지는 드디어 오랜만에 신을 신고 서지만 균형감을 잃고 그 자리에 넘어지고 만다. 얼마 후 다시 침대에 놓은 한목재 머릿속에는 다시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유채밭 사이의 난길로 한 무리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온다. 그 속에는 한 자전거를 탄 한목지와 요가의 모습도 보인다. 잠시 후 나란히 걸으며 함께 유채꽃 한 묶음을 받쳐든 한목지와 요가는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에 젖어있다. 한목지의 눈앞에는 요가와 함께했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들이 아름답다. 자부심이 강한 한목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락담 끝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도피하려 했다. 세월은 흔적 없이 무정하게 흐르기만 한다.
10: 어머니, 아버지, 빨리요. 오빠가 이상해요. 오빠 왜 이래요? 정신 차려. 왜 이래요? 오빠 나 무서워요. 엄마, 아버지, 어 빨리요. 오빠, 오빠.
11: 목지야,
10: 이봐요. 오빠 왜 이래요?
11: 목지야, 목지야 왜 이래? 여보,
10: 한참 깨웠는데 안 돼요.
12: 아, 이거 봐, 이거 무슨 약이야 이거?
10: 아, 수면제.
12: 아?
10: 빨리 정연아 사람 불러, 구급차 불러.
12: 네, 아, 빨리. 사람 부르긴. 자, 내가 오고 가지.
10: 어불만 해요? 아, 빨리, 어머니 빨리 넣어줘요.
12: 아, 빨리. 네.
11: 자. 이따가 병원에 가면 오빠 이름으로 등록하지 말았지.
12: 그럼 당신 이름으로 등록하겠소? 헛소리. 빨리 가요.
11: 빨리 조심해.
2: 한정윤이 초조하게 구급실 안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구급실에서 나온 의사가 구급실 문 옆에 놓인 장의자에 앉아있는 한병선과 진혜화 앞으로 다가온다. 의사의 등 뒤에 선 정연이 앞질러 묻는다.
10: 선생님, 오빠 괜찮아요?
6: 한석이, 걱정 마세요. 큰일 없으니 내리면 퇴원해도 됩니다.
12: 아, 그래, 그래.
6: 한석이, 그럼 가볼게요.
12: 아, 그래, 수고했어.
11: 예.
10: 네?
11: 두 사람 잘 들어요. 집에 가서 묵지한테 누구도 뭐라 하지 말아요. 들었어요?
2: 생명이 경각을 다투는 한목지에 대한 걱정이 못지않게 한목지가 자살을 했던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걸 좋아하는 진혜화가 못마땅한 듯 한병선은 진혜화의 말에 대답도 하는 채 밖으로 나가버린다.
11: 너 들었어?
10: 네?
2: 남편의 태도에 불쾌한 진혜화는 공연히 옆에 서 있는 딸 한정연에게 눈을 흘긴다. 엄마의 화가 난 표정에 떨떠름해 난 한정연은 생각할 사이도 없이 머리를 끄덕인다.
10: 아네.
2: 다시 돌아앉은 진혜화는 깊은 생각에 잠긴다. 시공안국 료원 파출소. 라정달이 풀익삭 죽은 순자를 부축해 파출소를 나오며 그를 위로하고 있다.
6: 순자, 괜찮아. 걱정 마. 집에 가자. 다 지나갔어.
9: 왜 저렇게 됐지?
6: 조심해.
2: 파출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며 큰 길을 오가는 행인들이 순자에게 이상한 눈길을 보내며 수군댄다.
9: 저 사람이 양수장에 불을 질렀대. 사람이 죽을 뻔했대. 정말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6: 그래. 알았어. 너 아니야. 가자.
13: 나 아니야.
6: 아니야. 내가 아니야.
13: 나 아니야.
2: 집안으로부터 부랴부랴 뛰어나온 한정연은 정원을 지나 대문 앞으로 다가가 절대문을 열어제낀다.
10: 갑니다.
2: 그러자 대문 앞에 서 있던 진혜화와 운전기사가 휠체어에 앉은 한녹지를 밀고 대문 안으로 들어선다. 한정연이 급히 기사의 손에서 휠체어를 받아준다.
10: 내가 밀게요.
11: 자네 가보게.
2: 진혜화와 한정연이 한목지가 앉은 휠체어를 밀고 정원 안으로 들어가자 기사가 밖으로부터 대문을 닫는다. 거실에 들어선 진혜화는 소파에 앉은 남편 한병선을 보고 아른 채 한다.
11: 여보, 먼저 오셨네요. 조심해.
2: 허나 진혜화, 한목지, 한정연 세 사람을 등지고 앉은 한병선은 웬일인지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 아무런 대꾸도 없다. 드라마 인생향연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4: .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산 봄빛 따라 시원한 여름 찾아 용강으로 얼절 연휴 기간 용강 각지에는 참신한 인터랙티브 체험용 미니 휴가 장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요리창 너머 동물 구경 방식과 달리 미미 농장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먹이를 주고 인터랙티브 체험이 가능한 몰입형 체험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인터랙티브 존, 문화창작 마켓 존, 반려동물 친화 존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각자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아메리칸 바와 인디언 스타일의 사파 벽도 마련되었습니다.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의 바다의 신 정문이 얼범 화려하게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정글 오아시스가 얼빈 버전의 동화 속 오즈의 정원으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연이 높이 날고 울량하 계곡 캠핑장의 잔디밭과 물가 모래사장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빙설대학원이 되고 봄과 여름에는 캠핑의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용강교통투자그룹이 개발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IP인 울량하 계곡 캠핑장은 7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수상놀이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별하늘 캠핑장과 캠핑카 캠핑장 등 표준화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캠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흥미로운 행사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민족 풍정을 선호한다면 지치 아래 메리숙으로 가서 다우르족의 열정과 활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전려시 도원호 관광지는 업그레이드된 기러기와 함께 날기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 만 마리의 기러기 사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첫 천 마리에 대한 비행 훈련을 마쳤습니다. 또한 관광지에서는 기러기 한 마리 입양이란 특색 체험 프로젝트를 도입해 생태 관광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열전 동정료행은 2026년 올절 료행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절 연휴 기간 동안 흥룡강성 관광 상품의 전체 검색 및 예약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으며 특히 남방 지역에서의 료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동, 절강, 복근 세 개선 관광객의 비중이 전체의 약 30%에 달했으며 그중 할비는 올절 연휴 기간 국내 항공권 예약 인기 목적지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정료행에 따르면 할빈이 지속적으로 인기 목적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얼음 도시가 한 시즌 인기에서 사계절 흥행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호텔 숙박 부문에서는 중앙대각 소피아 성당 주변 호텔의 예약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봄 휴가와 5일절 연휴가 이어져 8일간의 연장형 5일절 연휴가 형성됨에 따라 가족 여행객들이 가장 활발한 여행 계층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할빈은 이러한 추세에 직접적 수혜지입니다. 할빈 태양도 관광지의 5일절 검색량이 전월 대비 137% 증가했으며 할빈 극지 공모는 남방지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올절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동반 관광객들의 티켓 예매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할빈시 성북구의 빈수대로 옆에는 시민들이 야생 오리호라고 부르는 수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철새 이동의 필수 경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켜주는 덕분에 올봄 수천 마리의 철새가 편안하게 머물러가는 휴게소가 됐습니다. 할빈 시민들은 신뢰와 보호, 그리고 회귀라는 녹색 약속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야생 오리호란 이름은 이곳에 1년 내내 물새들이 서식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사진 애호가 양유와 그의 친구들은 이 수역을 자주 찾아 이곳의 사소한 변화들을 렌즈에 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물새들만 간혹 찾아오던 곳이 올봄에는 수천 마리의 철새가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철새들은 할빈의 새 보금자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양유의 렌즈 속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철새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이곳 사람들이 꾸준히 정성을 다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말 양유와 동료들은 야생 오리호에 한 쌍의 황새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 한 쌍의 황새가 부상을 입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겨울 사방에서 사랑의 손길이 모여들었습니다. 삼림서원 부문에서는 겨울나기 모기를 보내줬고 어업관리 인원들은 수중의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과 공항경찰은 밤낮으로 제방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원래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에 없었던 할비는 맑은 물줄기와 변함없는 따뜻한 배려로 철새들의 내비게이션 지도에 새겨졌습니다. 생명과 신뢰의 순환은 이렇게 조용히 형성돼 이어졌습니다. 야생 오리호의 따뜻한 이야기는 흥룡강성 대지에 울려 퍼지는 수많은 생명들의 울림 중 하나의 화음에 불과합니다. 민간 자원의 자발적인 보호에서부터 전송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망에 이르기까지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한 생태적 지원이 이 녹색 대지에서 점차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호숫가와 보이지 않는 산림 사이에서 희귀종 개체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새와 도시 간의 약속은 각지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 혜택이 꾸준히 방출되면서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 소비 또한 꾸준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1.4분기 전성 각 동산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수와 관광 수입이 동반 성장하면서 국경 간 관광이 소비를 촉진하고 민심을 소통하는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동산구 검문 창구가 열리자 수구나 도로 동산구에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을 가득 태운 버스 두 대가 지정구역에 서서히 멈춰서자 관광객들이 질서 있게 입국 수속홀로 걸어들어와 통관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는 쇼핑 관광 또는 친구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단골들도 많았습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은 일용품, 의료에서부터 스마트 전자기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쇼핑 목록에 단골로 등장하는 상품들을 수분화해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는 또 국경 쇼핑 관광, 레저 휴가 관광 등 다양한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수분화가 쇼핑 관광이 인기라면 흑한은 볼거리, 먹거리 코스가 러시아 관광객들의 필수 체험이 됐습니다. 흑하 국제 아침 시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특색 음식과 신선하고 매력적인 과일 야채가 외국인 친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국경을 넘어 아침 시장을 돌아보고 아침을 먹는 것이 러시아 관광객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올 1.4분기 흑하 출입국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교통수단이 총 4만 5천 대, 인원은 연 인원 23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에 흥룡강으로 입국해 여행하고 일요일에 돌아가기가 적잖은 러시아 관광객들의 일상적인 코스가 됐습니다. 일부 러시아 관광객들은 흑하에만 머물지 않고 해림 횡도하자 동북 호랑이 공원까지 깊숙이 들어와 호랑이 탐험 여행을 즐겼습니다. 또한 공기 부양선을 타고 동강을 통해 입국해 무형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을 찾아 허조족 의상 착용, 가상 현실 어렵, 디지털 산책을 통해 허조족 문화를 몰입형으로 체험했습니다. 현재 전송 각 동산구는 국경 플러스 무형 문화유산, 쇼핑 플러스 레저 등 새로운 융합형 경영 형태를 선보여 관광 열기가 한 시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열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진행의 김준옥이었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23번째 시간입니다. 고양이가 강덕복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한다.
1: 누구한테서 들었어?
2: 남이 모르게 하려면 들키지 말았어야지. 그런 일이 있어 없어?
1: 허튼 소리 듣지 마. 나 그 긴긴 밤에 얼굴 본 적도 없어. 아, 무슨 장난하나?
2: 정말 그 여자를 본 적 없어?
1: 정말 본 적이 없어. 아, 심지어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 자기가 여자라니까 나 잠시 그를 여자로 여길 뿐이오.
2: 누굴 속이려고? 내가 바본 줄 아? 어? 밤낮 불장난하면서
1: 네.
2: 남잔지 여잔지 몰랐다는 거요?
1: 이건 말끼리 통해야 말이지.
2: 더 없어? 이게 다요?
1: 아, 또 뭐가 있겠소? 이것뿐이요. 내 인격으로 담보하겠소.
2: 지금은 인격으로 담보할 수 없어. 우린 지금 구형의 인격을 의심하니.
1: 그럼 목숨으로 담보하면 되지. 어? 내가 그 긴긴밤과 딴 일이 더 있었으면 나 좀 이따 타서거나 죽을 거요.
2: 그래도 그런 말은 안 되지. 나도 당신과 한 차를 타야 하는데.
1: 아무튼 말이 그렇단 거요. 아, 이모게, 난 그 긴긴 밤과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에서 비밀 얘기를 조금 했을 뿐이요.
2: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우형은 처자가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외할아버지가 됐소. 옛날 같으면 이건 건달 죄요.
3: 그래서 아신이 요즘 사자건과 우리들을 비기면서 날 형편없다고 했고.
2: 그건 걔가 잘못이지. 구형이 왜 형편이 없겠나? 장점은 좀 있지.
3: 그러나? 장점 좀 있나? 좋소. 그럼 각각께서는 내 장점이 뭔가 또 가르쳐주게.
2: 뭘까? 어디 생각해보세. 아, 보게. 구형이 모르니 이거 대답을 못하겠네.
3: 그만하게.
2: 네. 맞소. 구형 그 옷차림은 그래도 센스가 있어. 적어도 나보다는 낫지. 특히는 그 중절모. 턱 쓰면 풍채가 있어 보여.
3: 옷차림이 낫다고? 이것도 장점이요?
2: 적어도 결함은 아니지. 그 중절모 한번 써볼게. 내가 쓰면 어떤가?
0: 고양이의 종절모를 집어 머리에 쓴 강덕복이 이리저리 거울에 비춰본다.
2: 어떻소?
3: 좋네.
2: 태도가 왜 그런가?
3: 좋다는데도 안 돼요?
2: 솔직하게 말아.
3: 좋소. 괜찮소.
2: 정말 괜찮소?
3: 괜찮소. 확실히 괜찮소.
2: 그럼 나도 하나 사야지.
0: 어느새 다가와 그 모습을 본 위민이 강덕복에게 말한다.
4: 아버지, 그 중절모가 아버지한테 어울려요. 품이 있어요.
2: 그래?
4: 네.
5: 안 그래요?
2: 좋아, 그럼 내가 하나 사줘.
4: 네?
0: 강덕복네 집. 안근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안걸이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듯 말한다.
6: 아, 참, 왜 아직도 안 오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다고? 싸우는 건가? 싸우면 어쩌지?
7: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감히 내 남편과 싸우는 건가?

0: 왜 감히 못 그래? 형부가 옛날 형부인 줄 알아? 지금은 두려운 게 없어.
1: 제부한텐 왜 말했니?
0: 내가 알려준 게 아니야. 그간 눈치채고 자꾸 캐물은 거라고.
1: 아이고, 내 형부도 그래. 배울 건 안 배웠고 참.
0: 꼼꼼한 남자가 뭐가 좋다고. 종일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나 해서 귀찮아 죽겠어.
2: 안거리 말에 안흔히 그를 많이 바라본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이 피식하고 웃어버린다.
0: 내가 언니한테 자랑했나?
1: 일부러 내 속을 빡빡 긁잖아.
0: 뭐하러 가?
1: 화장실에 간다.
0: 화장실 저기야.
2: 화장실로 가려던 안걸이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웃으며 손짓으로 안걸이 부른다.
1: 에?
2: 안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다보는데 종절모를 쓴 강덕복과 고양이 그리고 위민이 흥얼거리며 대문에 들어선다.
1: 저거 봐.
3: 네.
0: 뭐 웃을겠어. 내 남편이 언니 남편 때문에 잘못되겠어.
2: 안걸인 양손을 허리에 얹고 못마땅한 듯 중얼거린다.
0: 부식당하고 있어.
2: 저녁 침대에 올라 올방자를 틀고 앉은 안걸은 잠옷 차림으로 책상 앞에 서서 약을 먹는 강덕복을 책망한다.
0: 잘 교육하랬더니 교육하기는커녕 되려 흙탕물에 빨려들었어. 정말 재간 있네요. 그렇게 쉽게 빠져들고.
4: 내가 흙탕물에 빠졌다니 되지도 않을 소리.
0: 경부한테서 뭘 배웠어요? 전번에 잠옷 입는 거 배우고 이번엔 중절모 쓰는 거 배우고 그건 다 자상계급 생활 방식이에요. 혁명노관부의 본색이 다 어디 갔어요?
4: 노관부는 응당 어째야 하는데?
0: 노관부는 반드시 강고소박해야죠.
4: 우린 평생 강고소박하게 살았어. 이제 곧 무덤에 묻힐 사람인데 아직도 강고소박하란 말이요?
0: 강고소박은 우리 당, 우리 군의 우량한 전통이에요.
4: 아유, 우리 당과 우리 군? 당신이 우리 당과 우리 군의 무슨 사람이요? 우리 당과 우리 군을 말할 자격이 있어?
0: 하, 평생 당신과 살면서 나도 영향받아서 빨개졌겠죠. 내가 우리 당, 우리 군이란 말도 못해요? 원래 우리 당이고 우리 군대예요.
4: 어휴, 지금은 경계가 아주 높구만. 각오도 아주 높소. 아니, 지원서를 써. 내가 입당 소개인이 될게.
0: 입당한다 해도 당신을 소개인으로 안 삼아요.
4: 이 세상에서 나보다 당신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0: 당신은 그렇지만 난 당신을 잘 몰라요. 음? 오늘 중절모를 쓰고 들어오는데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어요.
4: 아이고, 당신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당신 말이요, 형세에 너무 뒤떨어져서 시대와 보조를 맞춰야지. 시대가 변하면 우리 관념도 따라 변해야지. 안 그럼 뒤떨어져. 역사의 수레바퀴에 내던져지지. 당신뿐이 아니라 저 형도 그렇소.
0: 언니가 왜요?
4: 저 형이, 아유, 속이 너무 좁소. 고향은 그 김김밤이란 여자하고 아무 일 없다.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담이나 한 건데 아무리 다정해도 쓸데없어. 저 형도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일을 이넘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질투하긴. 이게 말이나 돼요?
0: 저리 꺼져요. 형부를 교육하랬더니 되려 나쁜 교육을 받았어. 옳고 그름도 분간 못하고 허튼 소리나 치고.
4: 뭐?
0: 빨리 가라고 해야지. 더 있으면 안 되겠어. 계속 형부하고 붙어있으면 당신도 버리겠어요.
2: 양손에 낚시 도구를 가득 든 정관장이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침 고양이와 함께 걷고 있던 강덕복과 마주친다.
5: 어이구, 낚시 갔다서.
6: 어디 보기요, 보기요.
5: 많이 잡았어? 어디 보기요.
2: 웃으며 다가가 고기 가방을 열어보던 고양이가 정관장을 올려다보며 실망한 듯 묻는다.
5: 죄다 장고기네. 먹을 수 있어?
7: 작은 것만 물리는 걸 어쩌겠어.
5: 아유, 놔주면 되지. 인도주의 정신이라고는 없어. 그래도 낚신 섬이 좋았지. 고기도 크고 던지면 물고 얼마나 많았어.
7: 당연하지. 나도 섬이 그립소.
5: 정말 그것이 그립소.
7: 사도는 왜 그립소?
5: 아, 당연히 그립지. 아, 산 좋고 물 좋고 푸른 하늘에 공기 좋고 게다가 소박하고 의리 있는 어민들이 있지.
7: 그들의 사돈을 괄시하고 괴롭히지 않았소?
5: 그랬지. 아, 처음엔 그랬는데 후에는 아이, 고형이란 사람이 괜찮은 걸 알고 에? 나한테 잘해주고 아이고, 돌봐주기까지 했어. 후에는 대려 보호해줬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어? 때로는 그들이 보고 싶소.
7: 그야 쉽소. 한번 가보면 되지.
5: 진짜요? 언제 가겠소?
7: 에휴,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한마디면 되지.
5: 강형, 우리 같이 섬에 가볼까?
3: 가고 싶으면 가지. 그야 간단하지.
7: 그렇잖고, 지금 수비구청 위가 처남 작은 사위요. 그러니 재직했을 때나 마찬가지지.
5: 그렇소? 아유, 그럼 우리 당장 가게요. 내일 떠나기요. 어떠소?
2: 어? 말이 난 김에 떠나기로 결정한 강덕봉래는 안걸과 안흔, 덕화는 물론 왕정유와 갈미아까지 이끌고 섬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강덕봉래를 태운 배는 모처럼 잔잔한 물결을 헤가르며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강덕봉래는 배에 앉아있지 않고 모두 갑판에 나와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5: 에이, 사돈! 아래 갑판에서 사돈 낚싯대로 고기 낚을 수 없을까?
8: 뭔 낚서?
5: 아니, 낚을 수 있어! 저기 뱃머리 가보기요! 우리 둘이 뱃머리 가기요!
7: 낚시 있어!
5: 아, 그럼 난 가보겠어.
2: 망망한 바다를 향해 마주선 안걸과 안흔은 감회가 새로운 듯 지난 일을 떠올린다.
0: 시간이 참 빨라. 어느새 추억이 돼버렸어.
1: 그러게, 우리 네 식구가 넋을 잃고 섬에 하방할 때 낡아 빠진 거기 배에 앉아갔지. 그물과 낚싯줄이 널려있는 가판엔 설 자리도 없었어. 난 애를 품에 안고 어망이 기댔는데 비린내에 역겨운 냄새까지 진동했어. 배멀미 안 하는데도 토했어. 그날 내 식구가 다 토했어. 날색이 창백한 게 마치 시체 같았지.
0: 언니, 언니하고 비하면 나는 운이 좋은 셈이야.
1: 운만 좋은 게 아니라 행복했지. 아주 많이. 난 누구보다도 행복했어. 행복한 줄 알아라.
2: 안흔의 말에 수긍하는 듯 안걸은 온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강덕복의 웃음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본다.
9: 안 웃습소. 안 웃어.
8: 아, 그런 웃음에다 안 웃습소?
9: 안 웃습소.
2: 고양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어린애처럼 즐거워하는 강덕복을 바라보던 안걸은 다시 안흔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0: 난 태어난 보람 있어.
9: 참 멀려 웃어.
2: 한편 덕화와 함께 반대편에 서서 바닷바람을 쐬며 구경하고 있던 갈미아는 섬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입을 연다.
0: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 섬에 갈 생각을 다 했대요?
10: 애들 이모부가 섬이 그리워서 가보고 싶다.
0: 그리울 게 뭐가 있어요?
10: 아니, 아, 거기가 친정인데 그립지 않소?
0: 전혀요. 난 전혀 그립지 않아요. 난 그때 섬에서 보낸 날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꿀꿀해져요.
10: 그 마음 알지. 섬에 아직도 친척이 있어?
0: 없어요. 조카가 있었는데 대련에 시집갔어요. 남아있는 건 다 먼 친척들이에요.
2: 이때 고양이가 신바람이 난 듯 가파를 뛰어가며 소리친다.
5: 뱃머리에 가보기요.
10: 애들 이마부를 보.
5: 뱃머리에 서면 파도를 가르는 느낌이도.
10: 저렇게도 기분이 좋을까? 그렇게 섬이 그리울까?
0: 아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즈미 해픈 가보죠.
10: 이게 이즈미 해픈 건가? 이건 꽁한 거요.
2: 강덕봉래에 들뜬 심정을 알기라도 하듯 배는

0: 어느새 부도 가까이 와 있다. 이 시각 맹천조와 함께 강덕봉래 일행을 마중하러 부도에 나와 있는 안영은 멀리서부터 갑판에 서서 선을 잡고 있는 안걸과 강덕봉 그리고 덕화를 발견하고 환상을 올린다.
1: 우리 엄마예요.
2: 아,
1: 저긴 아버지고요. 그리고 고모 봐요 저기.
2: 아이고 강교장 다 보이요. 서기할 필요 없어. 나도 다 아오.
1: 저 와서 그러죠.
2: 아이, 다 왔어.
0: 얼마 후 강덕봉 내 일행을 태운 소령 보스가 안영네 집 앞에 와서 멈춰선다. 강덕봉래는 안영과 맹천조 그리고 맹천조가 거느리고 나간 병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졸졸이 버스에서 내린다.
1: 엄마 내려요. 고모. 이모. 아줌마.
0: 강덕봉래 일행이 이른 곳은 바로 지금은 안영과 맹천조가 살고 있는 강덕봉래 옛집이다.
3: 변했네.
1: 언니. 엄마.
4: 아니 이게 얼케리 집이잖소.
1: 지금 제 맞아, 집이에요.
4: 맞아. 아유 기집애. 아 젊은 나이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다 살고.
1: 고모 다 고모 덕이죠.
4: 이게 왜 내 덕이야. 내 남편 덕이지.
1: 어? 어서 들어와요.
5: 철문으로 바꿔.
2: 네 바꿨어요.
1: 아버지.
0: 마당에 들어선 강덕복은 남세를 심지 않은 널따란 밭을 보며 맹천주를 부른다.
6: 천주.
7: 네네네네.
6: 여기 왜 남세를 안 심어.
7: 에이 지금 섬이 옛날 우리 살던 때와 같은 줄 아는가. 야채가 없어서 그땐 직접 심어먹고.
6: 이건 야채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니 이건 섬에 뿌리 박고 섬을 건설하는 문제지.
7: 네네네네. 아, 꽃 야채를 심겠습니다. 가지, 고추, 도마도 다 심겠습니다.
8: 야채만 심으면 안 되지. 화초도 갖고 와야지. 환경미화도 하고 아. 정서도 조절하고.
7: 아 네네네.
1: 네네 어머니 그건 나한테 맡겨요.
0: 사닥다리를 발견한 덕화가 서둘러 마당을 지나 익숙한 섬시로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다.
4: 기다려요.
0: 갈미아가 급히 소리치는 바람에 모두의 시선이 덕화에게로 집중된다.
4: 덕화!
5: 야, 거기 왜 올라가?
1: 버려고!
6: 아이고 조심하오 떨어지겠어.
0: 드디어 옥상에 오른 덕화는 허리를 펴고 앞을 내다보며 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친다.
6: 저그만
4: 옛날 그대로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소.
8: 에휴 예전보다 말을 잘하네요.
4: 뭐 다 그대로요. 나도 그대로 돌아간 것 같소.
8: 견물생심이죠.
0: 덕화에 이어 갈미가 안걸 안그는 련이어 옥상에 올라서서 먼 바다를 내다본다.
4: 정말 가슴이 후련해. 아이고 죽이네. 멀리엔 푸른 바다 가까이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
0: 안흔이 감개무량한 심정을 시로 표현하자 곁에서 난걸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
4: 웃긴.
0: 안걸에게 감염된 안흔과 갈미하도 웃음을 터뜨린다.
4: 아니 지금 왜 웃어요? 뭐 잘못 먹었어?
0: 덕화의 말에 세 사람이 더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추억에 젖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로금 속에 쌓여있는 어촌에 오래도록 울려 퍼진다. 철썩이는 파도는 깎아지른 듯한 바윗돌에 부딪혀 새하얀 물거품을 뿜고 깨어진다. 낭떠러지 바위 옆에 경사진 곳에 앉은 강덕봉래 일행은 낚싯대를 늘여놓고 낚시에 열중하고 있다. 그들의 뒤로 병사들과 구경꾼들의 모습도 보인다.
6: 저기 왕동부! 거기 잡았어?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1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염견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8:00